0: 거바데 요 다데 거바데 요마데 친도싱 것은 거네 차든 잡아이 수저솔 부지지스 다데 네효치와데 잡치한데
1: 잡치 좀
0: 거. 아 잡치 좀 거니 요니 용데네 견다 사원오 용네 견다 사원오 롱기 자카 데바인스 드네스지 예와 니싱고 다데 등산 그지 슬로저르 그 이신 당뇨병 아신 당뇨병 니고고 어 데다 파즈 잔 야 추천저 저거고 러버는 링고 다 어디가네 다 안르르지 넘진르지 잡는 어디가네 얘네 근육이 얘네 여보여서
1: 어 네 이제 잡지 좋은 거고
0: 잡지 좋은 거는이다
1: 잡지하다 좋아
0: 어 드는 거
1: 한번 도망가래요
0: 어리 드는 게 그 너다 어 드는 거는 이 안에 다리 건너 주변에 이 문제 배경 속에 이 안에 뉴스 증거고 어 드는 요지는 그니 가와리 밀 찍 어디 거는 얘기하다 찍 찍은 너다 드네 어디 건 찍은 너다 저쪽은 저외 차네 드는 이와 십차시야도 다 드는 주소 조사
1: 나설었어 다 진이사 그 네데 찍 포 용배가라 뭐라 내다다 간진다 되거나게
0: 다 내다데 남중 아주 디 파 마초마 하고 진을 체리스나 아 제대로 저러고 아 다 진이사 그도 나용도 또 아무 또 사사 치는
1: 오래
0: 되니 꼼 카공도 추자모 통도 꼼 그리고 되니 룩샤데 제강 제강로 던지지 되니 니 첨부 첨부를 던지죠 남준 담모 정말 그때 하고는 이제 던지고 내가 가서 다 보고서 하고 하게 용나라 주기노 전주 송이로스나 대다 응원설 마대 니르즈 송고고 단 니질 잠모 감모 잠모
1: 마대 니르즈
0: 아 마대스데 니살 저르고 단니 니살 간다 니질 간다 뭐 이러스 되니 응원만 전남 자다 세모르 송고고 등나도 좀 뭐 보
1: 누나 뭐 보다
0: 되니 저보 간 좀아 카조그말레
1: 드망에바
0: 응우즈조단 데니 짜다 심오 데조 정보 랑소랑소시 저 시엔놈아 다데 상로 돈데 춘르르 인거 존 코 드마데 페인도데 랭고 담마데 님멜랑은로 님마데 짬모 페오는 요본 페오르고 나종 그게 응나다 데니 짜다 심오데조 르존 탄지 그 지적으로 님마데 드린들 데 님마데 요본 페송이 그 다른 거고데 데니 카노는 롱아와 라예그 rongawa choyongma. Tene mikbaata tewaata so kenta so kambo. Kambo cha kakaan. Tene sila tsuzu tu chi chazogu ruko sidrevda tenso la gade chenpo yongma. Ruko caal mgaama sila kandum.
1: Sila gawa.
0: Tene teje ca si tu, teje ca xin jindo nyok jin jion zengu tu teje si tu lakbin te nye da kambo te da so la chakya ja. Te ca na. Tene rong resi. Tene zo chiang da tako jini sa kune zo chiwa te 내단라데 진칼도 용으로고 된 진근 도데 저쪽으로고 동보 많이 뭐 뇨네
1: 뇨
0: 뇨 뇨 맞는 데인데레스 진도 뇨 진종스 되네 다른
1: 뇨마다 세세인다 지
0: 어린 약이 뇨간다 동보 많이 봐 진촌을 꾸야다 다도서 몸보지 저쪽으로고 페네르고 바다도 동보 많이 뱉는 촌도 뇨 맞는 데인데레스 되네 다른 친구들 선수는 진주 쉬를 드라마 초근도스 대체 저선 나게 진동으로 살 엄마인 다다서 산주대도 치메디 진데 살 저가 바동 요르고 동요디 대파 동 살래도 진동사게 쉬드는 좀만 버 좀만메레 버 좀마드는 고용레스 그건 부잔 남중아 모간도 부롬메레 어딘데 고용레스 코지르스는 진동은 아샤데 짱으로고 대딩 아샤데 사효주로고 어다든지 송용고 다데 시그 다나지리 네그 시그 진주사 그 시다 손으지리
1: 네 다다
0: 네 다 시그 다 다다리 고노 주변에 있고 조치와데 베긴의 조바게 사코든 치발의 조바게 사코 롱의 조바 사코 송연도 넘으리 다디는 베긴 시체와 있는 다른 네다 믹사치 열스나 아니 사마드 순조 감으리노 레스 베긴 사실이랑 기는 당간가 아주데 되니 사마디스 예가 밀으면 좋은 거다 니 침보 온지 되니 칼륜 할리도서 몸보고 르바마시 되니 까레 야슈 든저레 사마마진 되니 다 트발레 줘바든데 이나 지기 동사다 디수 주네 차샤자 나주다 곰바 진고메레 어디 주이도서 나서 돈든데 나레스 디슨 트바데 차베랑 예진도 됐다 나사다 돼서 년카 디스 유여도 좋다는지
1: 든저레
0: 되니 카강보 차지 르볼레 차르 디스 자유 고레 코바 저쪽 말에 코바시에지다 든데옹지다 드니 달르보게 송도스마 냠저드 챔바데서 자

0: 다단다 도마냠데즈 두니 동자메 좀이 두르는 거
1: 레라
0: 다트드 수지게지 다소스 산노에네르바 니네나다 망사오게 제와에네르바 지금 남주에나다 리가 레마뉴르다 리가 쳔보즈다 고잔르바
1: 오리디
0: 데인디지 삼로나라 야지 냥자다 야 드다티
1: 다 서베 때 냠데트 서베 야는 소소 총인데 오늘다 냠데 특치룩 두치네 야온 사람 3cm 냥카르 콜 맞아 다다네 레옹으로 와
0: 르르
1: 다 레옹리기 기름 나네 다 아 다들 레옹 사람 아
0: 이제 냠만 다 고삼로 나와 와 삼로 다시고 야한테 라네 다
1: 라네
0: 지금 삼된 여자 대 다다마데
1: 벌써 아 다다마데 나 냠메 산데라 당에 말레나도 다
0: 요로
1: 두시 삼마샤 나서 야 삼마샤 삼도로 와 팬리샤다 다 레옹 오늘 때 메토담 지그레 Nyerchon, Nyerchon, Pergin, Pergigas, and not longer that, Lay Lam Rotade, Carri, Carri, and Rosam, the call Mambosion, Yena, the Mans of Loss, or Jatang, some not, Tangs of Tanzu Kashik in the Tanzu in a month on a Tamasak Dojma, Takashik, other realms, such a rita, apart Gianetta, Temas, Tangs, Tambo Tanza, the one. Tat can't really get this on some reading, Yena, Teligan Tadalo, some not a dance under it, Tubigli, Untro, or Yena, then don't you go land because the Mus and Yamun sort of cheese of cats a gnalita, the painted sort of the Yankegan and Love Jalink, that touches on the Jugaland and Rose, some not a love so she's of the Yoduna,
0: Tell the
1: Yenna nyamdeb chi dergi jurem nam tanzu la kos sim ti chembor

0: 다 효매 강리 편지다 두부 강리 편지다 니는 샘챙 히트 강 히줌을
1: 어제
0: 다 도시소 다 유긴 처리긴 그 땡소 다 그가시 통리 참나서 완도 올 잔다 다른 게 나서 무슨 드버스
1: 다 다르다
0: 다 니가 나라 완도 올 통키 뒤지 마트람 산다 다른 뭔가 라기 티차 레차 다 라샤테 맹 레차
1: 아 다르셔서
0: 아 다르셔서
1: 다 이리 고조메로 다
0: 고조 다 니토 페전 난 고도 다 고조니 고조다 다 지금 무슨 나라다 다다 완도 잔 틈케 다 고지로
1: 다 다리
0: 제네스 만도 차베톤 내신 좀 용리 니네 그때 냠냠대 걸 거기와 전에 엄마 옛날에 단다 실로리 때 기원 거
1: 나서
0: 어 다든지 그 뜻다서 불라사 충충다 저러 그 이마트 속에 티자면 무슨 말아 용기와 돈 양 먹엔 달라 줄라 도공 이마와 옛날 양 거서 그 팬디 셰셰 돈 양지 바로 와
1: 다다르
0: 거서 그다 셰스 그 팬디 통히 넘어서 내든지 양 중게 레데라트 셰레르 나이 좀 만티 또 팬디 얼도네 라샤텔 경이마 다 도시 소튼 리빈 차리기 야다 차리기 콜라트 야다 마야 야다 크레마 도시우시
1: 다다레
0: 드리그나 구란트도 난다 로 사마도 타니 베데티니 조사니 다 니게 투 페전날 베데 네실이 갈라네 다 들라가다 네시 차리기 단로이로 다 니게 투토테 템넨던다 니가 사마
1: 사바
0: 사바조 티 메티티는 조비 냠녀르게 렌딩 속베데
1: 아
0: 데 바른데 Tapi keremal itu, tali yang kian dem tu si. Tapi mangsong ke tiada tu, ngaji gile daily nantara lep tu yang drama drama di sian tu je, tunggu di sian tu nak kita jero, yang kinsu yang nak kinsu jero, tuh si suka ngan rata ni. Cukup ni cik mana si tenggong gong tu cemen mereka paring tu tu saya ama, ni ama paring re.
1: Ina
0: tu tanda ngata si ama tu, ina ngaru gel ni bade, tu paring cik mereka gentu cik gojero. Kali mesti tu mangsong le tarung cik tu tali share macam ni. Tak ongi masam sambil tak ter, ngaruk gigi na tak mangsol lah. Tak kan sebenarnya, kakaki gitu lah tak seorang posi gitu ni murah tu hendap hendap deh.
1: Nah,
0: yang kakaki gitu lah dah ing tak hioma hiose gak kallili sa kacau kacau giro. Tapi kallili si gini nyelok cepat cepat tu suam deh. Dosi tu mangsol lah dosi deh. Tak mangsol jangan kita, kari cecung tu zat giro. Kari cecung tu mende.

0: ཁྱི
1: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0: 나서 중재다
1: 대사 어 대사 되는 비도 네 단다 다 차리기 나서 달린다 지금 특히 그래 라살 듣다고 산대 얘나 다 단다 녜시 메 존나 다 무슨 나휴 대들이
0: 자
1: 이제 체제라 거리
0: 나 선수 단다 차가게 제다 차가난 조선 당고서 저어디다 맞이해 봐
1: 아리
0: 됐다 아직 샵슈르 봐
1: 아리 네
0: 됐다 맞이다 샵슈 찾아로 단다 대수 지나서 총주기 메르베야 맞이서 연습을 늘린 줄
1: 그래서 무엇이 지냐 자리
0: 아
1: 무엇이 정다시 어 정다시 무엇이 정도 뭐냐 정다시 되래 제 땅 속에 나다 랭고 파르플이도 뱀이나 증이메기 계좌자단 바 저항도
0: 아
1: 우리 졸라 개멜메 미소 레나 양득 티나더라 레쇼 저 있다 로반도 로반도 리가 리실라 개선지로 대신 편하다나 나게 메레도도 뱀이서 선다 대제랭 거쇼서도 오늘 다 독지 속에 나게 뜨비어 도시 여러가
0: 나 서스
2: 다다 지지 신이 비레 진디나 Pejong Longqing Nianjing Lei Kong, Kamke Longqing Jia, Nga Tang Ngi Ju Bi Hulam Xi Bi Lei Qing Di Re. Nga Tang, Qi Rang, Kong So Jia, Ngar Song Ge, Ngo Cer Me Ci Dam Ju Ling Di. Qi Ra La Zang Nu Jia Cho Ju Yin De Ba Dang. Da Da Qi Rang Bi Tab Jia Lam Bur Xiu Di, Ngin Che Cha Du Ke Wi Ngin Sem Dang. Nyong Nang, To Bi Zhum Ji So, Long Ge Xiu Bar Dian Di, Jia Qi Sing Kin Nam Dang, Nyam Xue Nang Wa Pie Dang. Degar, 제지 주비 휴란 르몽 옴시 가르디

0: xiang la yun zhi zuo bu de na ni la nuo ba qin bu yue xi ba de sen ru liu zhou ling ge ni ne ji bi du de de gui bi xi bi xin ju sa ba ling ba de na zuo bu de yu xi na ni ge de ta la nuo ba qin bu yue yin ji lun dong lu tie luo ling ge xin ju bi xin ju zhu ge zhang ye la yi ge xi ba dang de jie kan a ye luo ju ji ni jia ju jie ding ba jie cui da da lin xin qin ji mo che ji dang a dong dang zhe wa yue 최다 단린 신기디다 추지 시가 범위에 바당 캐뇽로 어디 나이기시 최다시비 공전추 최다 단린 신기지리 강비딘도 코츠니지 응고쇼초도시토비 요지시 가와마시 콘추 니가 데탕라 제보시바시 예기시디 현주문니 응고쇼윈찬시나 니가 데탕라 키편바당 디니응고쇼야무시바당 니시보쇼아이장 니가 데탕라 핀토신 做不允许的呢，你个爹汤啦，你在天宝地区有吧？许多特约，很久不点的。我相信呢，你个爹汤啦，有经一点天命，完全我小姐长才讲，还讲给天宝人。有人做不对么说我了，我小人在小酒店呢，你个爹汤啦，偏到天宝有吧？热衷雄月，做那么错，得到姐姐三银币凌晨的呢。北京龙城宁城里空，看给龙城街，进入个在凌晨时。
1: 龙队习近平给苏先农委党中央给唐国德同志党主席点，也是政治童年，为荣军军问你呢，罗主席可话的十万些。

0: Sengkena pa tsu kongkhaam tsa. Nga lehti tso chwa pa khira nam jaye. Ta ta lehenjie nesen kuchuk pante na Pyojo longchay nyamche le kong kongki longchay che lengdo lehti di. Lehti gomina nam pa tsu rongki tangpa takpa la la pa pi lengdo la lai kapze gokor je lehti tangpo tsa mpa di. Tarangi lehti nam pa tsu la lai kapze gokor je lehti nipa tsa mpa di.
1: Kori ji chikin nang tong la hatuk da ya che hering ka la anna ka pa di. Chikin ngang go tenpa ji chini kumru chi. Ngan jikin mi yu lom rogo se wa di. Talu nye song sam di chwe je di. Nga ka rin roto ma di. Harin jayang chana ton jayang chigi nga la, nga kum nung sebe, jayang ki kong ku song sege nang do la, kodi bini, yug yubi ki kazi, gobo yubba mi, sanji shaja tuba, jamzen gombo seba mi, jamzen nambar nang di, chukun gombo yubba mi ki niyuni, chuki pungpo, yiti jitong ki kobi ki, chuku kundu sangmo, yungu tukje kimo, kona tamji di, jambal la, teni fote noru chi yi sebe, shuwa naso kubi ki, song sege nang di, tero mi ji ni, 걔는 잠바르기 톡쇼비기 주바지디 니가 몸분 제비가 걔는 양 빠르사나도지 콩초를 패비지 그렇지 가도 놈이 있어 걔는 자양기 톡쇼비기 난데 나라 혼래 마송세 걔네들도 톡쇼고 주비기 차동 깬동 우동 그게 등이 걔는 로아 생계 담기로 동을 빠도 매비 중이지가 콩 걔네들 톡쇼비기 럽게 되니 난가는 톡대 Naksa tamji kalu gyubiji, kode madina, jana rivu zengandi chashu meba zoji ni sedi. Teni ca ibiji tingni, teni jana rivu zengandi ca la nabiyungbi. Teni jayangi yao, taa kode tena, jab nga la gyubiji kabzi. Kode tse musubde, ina ta jenezi ta nendazi tukshubi. Tangi kode pyutu seni, kode yang taa nan rogu seni. Taa rogu seni, seni kei langbata nyambu, kongo namji yara tende shu. Hayudla lebiji. Dawa nyi zham teni kona tamyo yang taba nangni yubi ji gabi. Yang nyi jikla kode la ni yisum. Ta kode la ti yisi di kona tamji. Panro chunro mungbo jibi ji. Ta nam tamji ma chen. Jumde tseba mingyong ki tse yi kumba te. Nanga la yara tsar. Sagi la mar tab. Hanang ki tuni su yubi ji gabi. Teni nangba tongbi ji kongsu. Tamchen gawa nabu te. Zambu lingi soda yinbi ji. Doi jagar de. 나로 샤흥거 매 자나데 고모 함거 바유방주지 데케라 진지 똥거 라보 고보데 컴송방도 주비게 차라다 코반데는 거이지 이거 담신지 테니 대박에 나온다라 합쇼로 딱 주비 비게 나와 포데 합이 담신지 대박에 대적 숨제 비지 대비지 이거 포데 셔디게 통화시 개돈 주비지 이거 다 중앙아라 테니 잡을 수 주민이 나라 주비 내로지 산로 녀송 탄진아 나 마디 아니 잠불링나 나 로면서 아니 나 로서 게 다비 신감나 되지 양치로 로고 세와 뭐뭐 여바 니 신이 송바 한바 긴게리 마도지 뭐뭐 여바 니 신감 놓 개와지 이유를 냅다니 잠불링나 피카주 펠로스니 샘핀 로고 세와 내 나리 마도지 요 많이 세게 냐로 지세 괜히 담생이 삼바 아우 다 니 냐반도 톡어요 Guru Peman Jungne de, Tuk Chadu Tupi ji, Sanji di, Yenda Minda Vashin Tupi ji. De ne yuru ki, Terin Peyi de na, Rik Uyo na se de, Tamchen ji teni, Pocho Tenda Maji. Ona nge ji, Ja ji Tochen Digi Nangdo, Zudu se de, Digi Nangdo, Pocho Timni, Ya Yobata Nung. Teni, Nima Jigla, Genren si, Po Kono Junga Zamji, Guli Shirji Tangwa Zamji, Yizini, Tamchen ji Zala, Lebi ji. Ya Kore, Tamchen ji Nangba Tungbi ji, Tungzu Nung. 제게 대린 게 동주 유세드니 나게 동동수 삼지 동주 유세 되는 나게 동동 동이 지가 미쳐를 깨니 소세 비비지가 나는 이제 주제 안 맞은세 저는 이제 좀 매바 가요 저게 딱 주저 주지 감주저 주게 난동아 셔리 당원 포지 내 비송세니 비비지가 셔리 당원 포지 내 맞은 저는 포 가요세 걔네 지기 시계 좀 시계지 이슈 나는 포 매대
2: 会他在那地域他在唐天去了嘛中共都上面的拉摩尼去才走了对了那拉摩尼农民也是的建立是的帕拉佩比的各种但满中那个干农民的各种罗边全部起劲的唐天就他们马大呢咱不是那个苏大的台里的都这么进度不进的你结果忘中去他也不做干部才到杭州去天天罗边人不就出了这笔开始动的杀了大的
1: 담신계인들은 깨라지죠.

0: 다 주다 녀른로 드네 아 치르자와 야나 드네 자다 셴바 소네 양전 리자지 드네 콘스토 히 아 통주다 드네 전데 소네 드네 야미 리자지 아 콘스토 바시 다데 드네 타시킨 거신 드니 여완지 드바디 드네 아 카다이 칠레 옌바리스 양전 거시시게 시당데 드네 아 흉켄지 드네 운증어 아 덴자 연비 드네 계자 차창시 드방 드네 치마터지 카다시트 야멘거시시게 아 흉켄지 드네 우창와 당히 딘친 조비 드네 메옌다 카다시가리스 다 치키비디바이나 양전 리자다 야멘 리자니 룬튼 나니 드네 존절시바이나 아 리푼 대탄 영화라 편도 첨부해 봤다 가데 드네 아 초향대나 양된 것이 망자시 초바 가데 드네 아 샤네지 드네 아 열레버런 전대나 드네 양민 것이 망자시 초 되면 리 드네 당보 아 양된 리자네 드네 안고 점대 리도지 드네 망이 제레스 동아 리 드네 다체 템포 드네 몬톱지 아 좀으로 가세요
1: 小弟啦，刚刚有点小夜场景里入小雨，我去，我这身体给刚刚里 number 接我些个。

0: 자, 밤주도 지속 공부 동의 줄에 미오나 잡았어요. 망소 줌테 계속 들리기 마레카게 망소 지 톰나다 제나 대냐 지 촌나 지 도도 동구 마레 줄로 리도라 참예 규정 세 비추치 삼 미치 반토르 땅데 제 요지 자캅 대냐 따와 땡본 좀 갔다 년다 준로다 도주 치지지 자캅 진 두시 때만 진 두시 참정 긴 두시 제제 로소 준남 진제 고는 바와당 줄로 리도 참정 진라 흉노 잡네 제초 제용 현태 대내의 유래 된구 용지 망이 땡본 대급이 내서 나와지 완제전 땅게 머레레도라 소용네 네트지다 머렌턴들이야토 급발 자템 로브조다 저갈락더 세쇼 치르땅데 머레카게 토모 돈턴데 베탑시피 삼르구쇼 징두 토바시 급바다 로브조 용달라 담제시데 머렌턴들이야토 급발 자템데 땅웨이덩 당조 르용 로브종 데비 로브종께 낭도는 죽었다. 땅기 로브다다 선제 로랭기 로트 낭도 낭조 그바마지. 냠지 군조 토바세토 삼로 현대 쯔바다 라니라 쳇도 토바시 그바. 쳇바 로브조 르흉노 잭바다 냠지 칼라 지겨 땅제 다샤다 나조 유. 망소 제고 라히니 조라 단드비 사탑토니 제초라 카소니 쳇로 용차 쯔다세테 삼주 침상 쳐도 망부 침로 시 토바 마지 고 라와다 니 데와 된초 토바 소 요와시 구바 라더 된초 토브 요군데 동와다 되랍사 비 땅기 머레 레두제 네와 윤초 던 튀고 창 땅데 머레 레두제 던저 라블로 튀고 창보다 라더 된초 토비 냠쇼 착바시 구바 람카 리지 비 양 닥비 시도 레지타와 템본 죽바다 라더 세데 머레 던저 야토 코팔 챵참 Lobjong Tadrata, Lani Taseseto. Puji Sabia Kala Tumre Sapa, Topasi, Gubache, Neso, Nan Hubari.
1: Jachi Gigendang, Loso Lidunbi, Tang Chedo Mana Sushundang, Jacchi Chedo, Chedemba Sushun Sibi, Tumi Sandundang, Genchi in Latin Borjandi, Gunshu Latini, Mana Sushunga, Zizi Lingin, Dunjusini, Loso Duchi Jundang, Loso Duchi Jacchi Chumbi, Dushu Chedun Dudi, Ture Sabi Gigendin Genchidang, Tepa Kulinla, Sentis Yopashi, Sala Digorje Sanju Sinju. 罗吉吉公山西与伯母李文西点把南京局在于中龙镇的特尼在于给跟写写把当空气罗七提尊黑黑的罗马族人中也当年阿托尼帕约当彭顿国人主日就把马西查吉德比托张比等就三部特约把当他动北学改革了罗了电尼在于中龙镇当深圳朱生龙镇我 牛肉皮质对不起讲做有八十空气切得土出个出人顿学级对修行里他藏撒过节罗马区美江切入东有八十在于做龙镇个罗马红玉甲乙给了空气按出人顿学清笔土尼彭顿温州永居新修车穷了俺让杨在于你屯地地位假期与狼笔土学托八些军营写写八十 在于做龙镇的基金李文义，在于做第八的，认为你些那，当个李拉不些明白的，能省级点送些人，出个地位忙完，稀缺特别些就点能，俺土米三顿一些送八十。李文义当初呢，刚军身体及其几任基金特三顿么的，一撮八当，且得土专业级别，女士些人。 杨比新竹宽度，基金能比一人多早已处理，人力路程细的，出个错了，谢家老板当，破产处理，地位家杨比在内了，全案定在退休了，拆断事情。基金今日去，别个买把的路程弄完当，允许基金去，感谢被存细的，基金没人力，没人把的，居住拆送细的去。 罗索日将比自身当低送居住行李罗卡南写对接八十多接八七月八十年之中前当中重大重的地位罗琼格脱身基金参决准格级罗缺粗障银币为你你内提的别村农村错八当参满人走行李农村间南端扎针西局 苍明娘多，罗车干年了，西住西八塘，平翠罗兄心里，罗车及女爸，托了东个月。罗马区江浙也及西南，咖喱各区有种，新人缺把新人，三军都接送把谁。 当当解开切度，没那苏兄起笔，土米三对颠簸人的。

0: bakoshana lo sumja level rimbi kap so tane nga ra tu tonyong ka her ka rubi jin ji ki tele amare te indu te la te de jomle chim jo ge des ma zo jin batan da re ta te chim jo bi ke jar go ko tro chulo te mo to ne so so ka re na te re ta te indu ti ga da na la ka re so so ma la re bi lo ju ngo ma ta ta ta ta te to tsuma yin ba jeb ja ve na chim jo ve na ya tane rapi shab jo to ma la re bi ba ndo wa da sam sam tre ma so Tongo maso, tan jie maso, kanyi ngan chamdo la tata tikab, xie bikab su, kona bal tati cha la ngarong ki tishom jo che bikab su, tani mala rebe reba soto bi ki tani netson tongo maso su. Te mawa ba che na bal, wane tonne ki kunyu lungyu, nilu da jomtsen, shom jo ki tamlam to ne che na bal, kondo wadi wana, che na bala gungko che te, ngala gungko hajon che sara. Yina manto wada manto ri ngan tani, shom jo ki tamlam shi yungdu nana, tati pala ten jan treta wo tani netson, kong zenbo, po chobo, tanda tong maa song sen, o tanda xe jina wuchong. Ta mala ribi nang tar kono taong du, jatang ge te kari se uri sena. Mala riba da jatang da ta te tanda chi ri, chup top chi, ta tanda chi ri do. Te indu, kona wuchi na tong maa da ta pe na ru chungbo yinba, ya mala shirab jamsen sewa yinba. Te chungdu la da ta te, tene tenjo te so tang tap kap te du ge ta bombo ge chung yung dong chojer se wanda wo ta tende bombo ge lama mombo je tenja le re ta tanda ten yung du ti kap su ta mala se ta ta mala de ma ku mala trando te yena ya ta ta ngone nga ta ta shamjo che du pache te ma ku mala yin sa mara tome tu na ma shamjo mala yin sa re ten so jimtsen kar sa na ta ta bombo ge pecha ta te du na wo no shong shong ke ta ta shong ke bong ke se du kap te du ge pa so ke ge yuki no to mada wa nye re go ta te che yung du te che du ta ta ma shamjo mala zu le na nang kwa se re nang kwa la 但我们拉马扎清波达基波当巴扎清波得做了蓬布格达达得做唐尼农了南昆清清的蒙布索尔达的没的天天天天拍些马古马拉安萨马的马上就马拉门罗上萨我等着检查从头就讲他用古生阿龙族搞的卫生他的热巴是就的那做的嗯这呢他拉马拉这边罗俊农的他热巴的茶油巴的索尔多就的拍些他茶油巴的那做的做我那从那卡塞登塞个去
1: 总不能熊就弄了，拉住同开个，等着，空有龙有等着，空洞车就得，哈种个嘎嘎钱不来的。他第一等了，他当阿龙出，扎老东西，等呢，等热巴的热巴就送了，明朝上上，他得倒把钱不来。别那他当阿龙出，手就就搞上那手拉手拉我钱呢，手就都给我看看把搞开，手他手，哦，这今朝热拉的，我那扎通的，啥通着的，破着的他铺着的铺。 내라마를 푸종에 줘는 엄마 얘는 어떤 게 답주는 파포라 포르고 어 탈라라 태조르 캄박 태어때 군아치는 탈라 타르고 어 탈라 얘는 아주 큰게 너다도 태조도리 근데 로송아들 루조리 어 다대진도 발라피 잘라제 잘발라제 송초다고 내가 저 라시키라 때리다 때나 라다디 사다 때온다 내가 남제라 남제
2: 我是，才共同了，才共同。我天天到我，他忙不起，被忙不来的他。天天都，我做那做，那我做看的，扎转动起来动，扎住个一个人转动的呢，一万钱的嘛都用上嘛的。啊，你这最没来说的不是呀的，那几忙出，忙出都虚应日子差不了吧？
1: 那说。
2: 那第一，那几空档龙时期，嗯，谁也没被说的差有点了。
1: 他的，刚才讲，俺大大虚应。 대박군에 다다다 받듯이 님 맞대. 옛날에 간도 몸보 쉬는데 제단 대비터는 몸보지 트렌드도 심적 탄란톤 당가서 대박 파 잔으고 대박 가리 있나 이러고 심적 받친 거는 현 대박 파 잔했더니 심적 왜 거지 인자 대박 파 잔은 가서 심적 근데 돈에 다 고용노 다리 빼나 넘바시나 그 뒤는 디카르서 카르체 단다만다 올린다 오테도 근데 빼만 주네 그 뒤는 송야도 몸보 오델 대초 단다 오지 다 방다 좀세 공리나 당가 죽게 잡시 톱다 그 공지 톱다 다디 메차도 네 다다 문화재비가스 고르모 보지테 제발에 근데 제발 콜라 소르토와 더 파쇼데 근데 잡 샤브루 잡던데 뭐뭐 다 토마다
2: 다
1: 가셔 그치 가르서서는 좀 롬보 체지 쳔에 티 조마 가르 가르 쳔으로 로와 가르 가르 졸레 쳔바 가르 가르 졸레 쳔도테 티 그스 투 투세테네 다다 말라레바 롬보 체 요사지라 페먼도 데라 말라레비 소르다나라치 롬보 체지 샤지 요데바 튼도 제 요데바 튼도 자와니네 레마다
2: 데
1: 이 차드테네 다 롬보 체 샤지 메데드 아니 조마 가니 옹그레 로와 가니 옹그레 쳔바 가니 옹그레 대치 근데 나마데초 다 나마데초 다 말라레 바 바이올로 송네 근데 펩디 근데 뭐데 좀 도마죠 도단데 좀 도마죠 대가사 인생에 근데 가져 챙겠다
2: 아 맞네
1: 근데 말라레 바 바이올 송 원하면 미시 가시게 페버레 세노 가시게 페비오 마레 세노 다 페비 요정으로 메죠로 오자 나마데 다다 쉐노네 쉐노그 샤로노 나마데 도용다
2: 아
1: 쟤는 나마데 도 니는 다다 빼만 주는 게다 로치 동 라자가 로지오르고 가지고 된 바데 말아래 바데 로급자 춘주 깨자르고 다 로치 동 공 깨자는 로치 동 잔님 잔는 로 다데 깨자 땅도 있다네 데 지비 제우 라나 남아 토세 마다 어 땡 남아 데도 돈 찾다네 제네 소 바이올 메데 다다 말아래 바 페유나 미시 미나 미시 남아 베주 동 원아 미시 미나 미시 간 다르제 남아데 데도 제네 좀 좀 더 돈 주제 마다 디혼라 빼만 주네 두노 원래 맞지 디혼 똥바시나 두라 오토 튼드리다 어디 단데 되지 근데 잡아시 맹가 따따당에나 동생 가시 제디 가선 참도 남케나 주다 짱세나 잡아 따따 차데바 튼드리다 다 짱세냐 잡아세라 리화 오다 튼디 따당 아주 카키는 리화 조토 리화 어 튼다 차데바 튼드리도 따따당 아주 리화 조토 리화 제바 리화 어 이게 좀 정도 잡아 리화 제는 타도 남게 남지 짜 텐데 잡아 놓이 차이자 봐. 다 다른 아주 배만 주네 티노나 쉬한데 쯔운데 나 봉세 상가다 나사 나 바늘 보나 봉세 좀체 제스나 대조 짜오도. 짜오도리 나 봐. 나 봐 봉보. 어다 나 봉 대 대체 다 대체. 니 봐데 나 뒤다 레차 공부 여 봐. 그거 다다 다 이렇게 돈 잡제레 몽보지 로모 봐. 그 배주 동도 몽보지 동도. 로모 왔다. 강가오도 밤주 강가오도 소아 강가오도. 대 대초 그 그제 대초다네. Read, read the big number tone. That's it, that's it, was it? Ozar. The next one by the Gambi Nyajas, the unique tongue, as you know, Nyajas, the conjum of the rebel. Nyaja, they take Karicha do Risena. Tin Nyaja, the Keban conjug, Nyaja, the Ruby Rabata, that Rihano, John Doris. Tell me to Tara said, Tara, Tara, Tara, Taka, Tara, Lara, that other check down, Tares, don't so on. Unachena, Tarago. Rala Rarigo. In a kind of loan because it's to Omada. Jetta la the Sanyo, that to live in a danger to Moboda. Jabba the Carson, Tan Pajin Jan or Pajins, Pajin Kimbo, Trag, Rabag, Trag, Nemo, the Salt Togre Zoda. Sal Tujin in a tender called Rabau the Tachuda. Trag Rabau or go. Rabba Minna, Trangorijikis, Trasan Tuligona, and this only Rimato, Tonchao Margolobo. So shorts on the Tindu, Pajin can be drawn, rubbing him with salt togred or daraba, jazzarg that I want to tuna. Gonu go down the salt tello, lo, lo, taja togurzondo, or that teacher. Naba, the Nawans or Rabbi told the wrong case, Raba, Jonglo Yoba. Jonglo, Sir Gongazu, Janglo. Janglo said, Tal, Janglo said, oh, that Raba then and the Janglo and a charity, taco. Tan same one saying, Yava Ted Zimato Kashi, my abu, Zawajir Kashi, Tendo Jiriganta, Jacko, Ten and the Mountain, Ku Raba de go. Jiwa said Gungazu, or Techador. Tuba, the Rashi Janke Gola, Rajuta, Rashi Janke, Taring Gondo Shule, Gol Nama Cabo Chonetta. Nama Cabo Chongue, the Tata, Natu, Goka, Cardi, the Litane, Tarum Bore, the Richie, Maraja Nama Cabo Jig Tabzori. Honjo take Carisashi Zorson, Namuchella, or Ta Magambachi, Magenji, Go Nema Auto, Takarbo Auto, Rimbo Auto, Rabo Auto, Jiggy. Then Yamyo the Debigon, Rabbi Rashi the Jowl, Tasebo Hakotari. That it is. Dor Duna, Ta, Nara Ponshink Kancham, Shonzik Chichu, Rabbi Kebandobi, Tara, Nabunda, Jitumili, Wata, Rago, Nabunda, Watayori, Jitumala, Watayori, Tarabarago, Jota Lomoara, that's what that could say, Edo Jerigo, Mobochi, Rajundo Sota Angola, Namata Sungo. Gonta Jukarina, Rabashi, ten in the Babaletin, Reba Shinata, Rasa Repa Dolici, Luju Kunto, Sedin, Tatian Luju Kunto Bata, Sedin Yicha. Ta Kelly Yicha Gulemare, Timadoba, and yet on the chains on Nichuluk to the Kiri, Nilamak to the Shisu Senna. Tet Nipamak to the Shisan, Tate Tamachu Germany. Tin Dordunati, Luju Kuntunke, Sida Dinki, Tendi, Yonke Munikina, the Rabamato Reba do the Taconje Tomadas. 다 되게 나름 그 심지어 이렇게 깨잖아요. 다 옛날 그 심지어 왜도 계속 콩찌리 그 누바 콩 준보 콩 토보 던다 오나 다 티 다 대두 캐는 줄이 대두는 거도 깨자 시야지리라 이 돌 밥줄이 근데 저도 갈 잡잡해 지더니 계산 통보 돈더니 시 조주 던다지리다 다다 대존은 아주 계산 통보 외마외 고만도 은혜 돈은 가짜 칼문데 도와지 돈은 아주 빵다데 베데 드나 드네 차부군 람바 팔레와 동모군 동모 메데 세바 토메와지 드나 뉴는 야지라 함마다 대 말아 차드 내가 드나 어 카존은 두지 던다지리다 됐어
2: 게라게 제베 저이 측셰지 어 근데 요비시지 게제 센트럴 헨겔지
1: 他的念旧全部够的，口没中啊，念旧嘛，中了，念么穷穷。哦，他这个这边说的，得的这边差不多嘛，他过年还种个念旧全部，老板都打的，我说西红柿，嗯，这边切乌色的，我打罗穷穷。但是伯母没没色的，伯母老穷穷，他本来不能跑街江南扎，对面个过了江南扎，离了江南扎，伯母俺就江南扎，对面个靠，家里就说那，还种个他，祖婆的，他讲他，哦，念家都不去过的，哦，他潘州工呗，打不家这里，他的，这娘的，见家的，哈，来个比我们俺做，他的中原农了，我老，我老，我老些么么不叫的，他得说我的在那老的热死，他被他我的在娘全部有吧，他打的俺做出，朝阳的边呢。 潘州工呗，打不家这里，打潘州村弄差不多吧。潘州工呗，打不家人这里，打打，还种个人头钱不？被没事别的干，打不到研究的钱不？村用工呗，直接这里，直接人这里。我打等那个研究打，等那这个切去，普通做不？等那等得起，啥里是哩？直接这里，打啥里是哩？第八路等那龙的苗切去没不起，收购顺序六家这里，等那第一个收购顺序是用的，总当店呢。 等你按照所有的做点，总得做点哦。他的切取的这个，哦，芝麻萝卜、肉夹的嘞，等你芝麻得做这个，萝卜是的，萝卜这个，萝卜的肉夹这种的哦。他等你给去，这都是那六根穷人，等你得用的疙瘩，等你用个等你怎么弄？南边点动，光边零角这个，把普通的做两米吧。等你两种说了，这话宁波有吧？等在这里的。他打东边呢？
0: 嗯，他的三头运动，但我们俺们做，这个他如今龙产业么都做运动，电信个这把去的电力源呢，他那小猪叫了热死呢，他等你给家伙嘞，他的老舅我不嘞，他当然都这边呢，电力做嘞，他的老舅他的啥样的门牌嘞，家就拖啊有啥事，但他家就拖啊是的，我们上把家个拖啊是的，但我做全部靠的顺便有事的，上把进修，写了价格是的，再做啥个电力的做嘞。
1: 他上班给他干，他就不用得拉，干的时候的噻，那价格多啊，上班价格多啊噻，还种个占不起，等你我们他们就等你怕弄，还种个弄吧，我等你这个对，所以我们就啥样的门牌嘞，价格多啊有啥做，他别的个怕咱讲不透的，他价格多啊有啥，他等你占不起，那买了没得了，那么就搞啊有啥，我他买没得了，也门牌嘞，我等你给解决一把。 但那得热菜都他进枪把的杀枪把一桌子，东部当然就三龙运动，蒙部就热把的白酒东东里去开家的，大肉热把进枪把的杀枪把一桌子，东部杀枪把是把枪把的个提桌，年枪把的三多一桌，天年把枪把的杀的多，三多运多，他天运多一桌，双枪把的杀空枪把一桌，他别那空把新三多，他没些个工三多，他蒙部再说呢，他等那个桌，是三多运多的七九月被点到蒙东双多了。 但红军他当个打打许多，然后参见嘛，然后参见嘛的，极多人家蹲就蹲住了了，但人家特别给家多，他的老军呢，等他来的，等于他极多人家蹲就蹲住了，人家再送人呢，他等于工把等他的结果的，第六个被那极多人家，俺不接侬，伢那都接侬，等他接了，他这把的差不多给家，这第一个被马子顶红了，他也老军碰的，他当然就想象的，对面个伢人呢也拿了。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2: Jachiwi Sengi Namba, Nganu Bejong Longtin Nintin Likung, Kamke Longtin Jesunda Chiti Litin, Gege Loza Nima Yin, Tsuma. Kamzang, dan ngan su rongtun goma gong la, da lai, dini njuba yinxie baas, yana la dagi njuba yinxie baas ya di la, da ma gu cunjia gong la song tong tang, na di tota la da, do yi dongzhu nian lo ge da zhe gong la song sir, wo di ni di da, song zhen rabo xi di, ngan su ma chi ki ba di. Ani di la da ngan su zhuwa nian rabo chi ki yore, di ni di la da tomar zhuwa di ni guwa ma sa xin do di ji, xi jing. Da zhuwa tangbo di gang re se di la da, Mago Chuncha Ganata, Lion Juba the Hion Dilla, Lan Niba Yoba, Dumba Dutton Joba, Menda Tinjan, Segatan Deba Yinseni, the rich sooner, that Tigonola, Dupitan and Juba, the Sanjo Gatan and Jubasia, or the Ningita, Pigeon of the Candidate Race, Conilata, Tunchan of the Digi, Yoga Mess, and the Chiban of which Candidate was at it. Tinderta, Fondi Command on Hiri. Shatan Kalata, Mago Jinjaba, a Mambo Gunata, Dupitan and Jubasia, and the Tsai Chani. Da chichi mambu hi chigi chigi tingde le tsu daba de ani lada la teni eni ko tsu dugu yo pa tenje ke rikji la nga tsu dupi tena njuba sin sungu yo tingde le da nga tsu kong lhondi kong mago nono peje ya yorwa ko la jino rinzon la hien ya den tabi tingde jino rinzon la hien ya den hi bika sa le jino rinzon bigi chichi de da hien den bigi chichi de ninga rikde ninga de chigi da ko se ya ndigi tingde le da yi tingi tingde le ko daba Tianta Ladan de Sashi Giopainza, Nedala Dupitan and Jews. Ta Joas, the Tanjo, Tanjo Siande, Zavichan Chirisina Yang, Chichi Nashi Nipa, the Ladan de Joa de Latini, Pinson Joa and Tupa, and Dorshi Big Tendrigan Niba, Chisakurta, Dadrigan Niban of Chiba. Lienza, Dedabalata, Tanjo Segutin, or Nanka Mohi Tangla, Tamatel. Rawa ngohing tangla, jamatel, jamata wada tangsa, teni ni paru lada na java tela teni, chichi ngashi ni penso javara shepa, chanjwara shepa yoyosh. Kade lada na majepa ina, ane nanka ngoh tangla, ngohing tang jamatel, ngohing tang jamatel so yoyi kasila, ane teni ni koi karisa kuru kochi, tang wada jamatel teni ni tsu jamatipa tabi, kisha laya hacha nga madiwa zon rupo chanru kundwa. Dengjisul ladan de jawa de la tini ani ngashi ni de ko chanjo wan rabu jiris de den bi chani ko ro chanjo wa se an de la koron koron la ji kwa len don la ji de ji ja don la ji yue yur de me ja ta ko nda sa ge cha ji chere de len tan de ri si che ba ge pe ji de bi ge de nan ju ba de chanjo ge de nan ju bi pe ji man bo jing yan de zo do ai ni ji ti ya ba yin na zai chani ni ga de chere de na tan ra mon ra bu ji ro wa chere se de le ko di chanjo yin na ya gan da ja dang la zhma zhe hibi ge si la dang wa dang zhma zhe wa ge qi qi ding ning bu de gan da ja ko yi ji ge ding de ko zhe de ban ya na yi ji ge ding to yue de ban da bu ji ya da ga de qi ban da bu ji ya na da ni ge si la ko qi qi ding ni den san qi qi ding ni yue sa ge yue de da ci zi la ni su tui ma de ge ngan zu qi ban da bu ji xie na ani xie ruan da bu ji bian na ko la jun nu zong la xin den hibi ge si la jun nu zong ba de xin den bi ge qi qi ding ni gan zong sa ge yue de ko de ci zi ni la tuan du wa da ne da ba la qi ri se di le ani de bi ten na ju ba si ya de ma yin ba te ga da dang la zhe ma zhe le da ba ka qi la na nya da ba ka qi wa da na nya ba de yue gang ge qi jing da bu yin ba dang wa da zhe ma zhe wa de yue gang ge ani karisa ku chijin rabu yinba. De chijin yinla matayin yin kasi la, ta ndatabi la, ane ku yu chik di ni din si, du se san rabu chi mundu wa. Ta chiri zina, tangwa da zhama zhaywi ku, nga shu ki chiji di ni du ku, lada ku pa chanjo wa zan ku dengdu wa. Di ni ta ndatabi la chiri zina, chanjo si ni, gati chipa rabu chi xe na, ta tenri chi ki toni xe na ma tu li, zayi chani, chi zay kuru ku, yang, chi rabu rabu rabu chi, ya wa chiri, kitra ku gagin na, chi gagamon rabu rabu, wo tenri chi yungin du us. Di ni, ta nyingba di chiri se di li ta, kiwa doyu rumbu chiyegi ani ngan chun di ta lai njuba yin wad ma hii yomi kasila ani yaba chanjo saji di njuba saya chisun yorwa ta chanjo saji di njuba saya doyu rumbu chiyegi sun biki chanjo saji saya nda ani ngan chun haji ji kasila xa nga chi pala chanjo wiki chanjo haji saji yorwa pechani yara lang de sama sa tab lang de sama sa sa wa tang lamba ninju paru la de di jani xa nga chi chanjo gandwa ta tenzhe gizhi chiba ta ta di ma yin baga ngan chun di 마고 chun cha gong nong sung ba 마고 천장은 숨비게 가서 아 배차게나 천도 당라 드마달 답 카체라 나냐 답 인제기 리스지비게 진신신다 나비게 참조시동 지로와 아다 너던 직과 에리스 너던 저 에리스나 다던 저 마인스 도교 롬부치기 수야 그 참조사지는 주 봤는데 자이차니 배된 좀비게 참조사지 또 될라고 하는 거 배나 공리 그 배지 양도 있어 나는 창비 양란 된 답 빠전 아 보디 빠전 다란 된 답 단 최저의 디스로 고 빠질당 개념부 양대 체리즈는 창 창박의 양다 아 아니 따라서 봐 어디서 안에 당 아니 초바 안다르데 미게 찾아와 누구여스 딘디스로 도기름 붙이기 소야 그 찾아 사진 뉴스인데 하지 그 찾아당 진행신 그 찾아다 아니 만라스 너 저디 빼내 좀 비슷 찾아라 거기 봐 레세 어떤 데리 단 너 체리세들 아 아니 가상 그 좋아 대수 줄 거니 아 아니 사진 놓디지
1: Tata chie chi senpa di na Biao yong long chen nian chi li kong Kan ge son ta lo chi lin chen shi Hian la min tu ngan zu lin zi sen jiro ga su hiu
2: Ta diri ngan su Ani men tu ni Ani bo yu rong bo ji ki sung bi ka ta La ra ki ten yin ju ba Wo ta di kwa ni Ani ma rima yin shi jin Ta do yu rong bo ji ki sung a ki ta ni Dung ba di Lada katani Tengji njuba yengi nolo dungba di cherechana Ani Shawa jubi tanyi tang Tsingashi ni chanjo wata wuzo ya Tengdele chanjo tela Ji ngibo gu chi jubi ge tanyi Yana tsingashi ni chanjo Da dungba si yeti kendo wa Da dungba di cherechana Tengdele chanjo gu nolo yang ringba Shawa jubi ge tanyi tang Yang tsingashi ni chanjo wa Da nega sa chanjo sa te Ani chuji jubi ge mingmari Zo te shawi mingshi Shawa ngashi ni de chanjo wan jiba Da perna ngawa sala nabar shaada yige dila ngala karchi isin chela hyuda ta kore gende rege peji kaji ji yaare dine ngawa sala nabar shaa hibi kasala nige nola ngawa sal seya ge salte shaa chi nabar shaa hibi kaji nam seya de shaare sala nams dine dine nani ji padala lada chedi yawa tela dine ane shaa nini pencil ane chana yogi yore pencil dregi yore ngawa salni ani chirjana mentho bani ne pencha tumbar zo ha tena ndabra sha zagyo yige jila ngala kirchi hi bi ga yige ji hi bi ga ji ji de sha wa ji re ani ngala kirchi hi bi ga ji so kir se ya de sha wa ji re o yige ji ni ani ngala zu kir shu kir ji se yu ga sala ge chi ren do wa yige paru pa la yige zo wa la kir wa kir wa ti ni sala ji dang kir se ya ni ji paru an la da ji ni ko nga chan yong do wa ti yige jila ngala kirchi da cher la hyo da bi ga sala cher se ya de sha wa ji re wa 체는 크크 힙이네. 체는 츠 크크. 어, 딘가스나 네다벨라. 아, 아니 샤와라 찬조와 중교. 딘들다 너다벨 그 샤앙아치 찬조와 데 하지지 가스라 당아조 데데 데선 그 데선데야. 샤앙아치 발라 찬조와 여러와 찬조를 하지 당. 대마인 바가 가서 디진 그 아, 가서 이게 그 라는 거 놓나. 나서기 니세 니다 된 가서 찬조와는 만보여리. 야르노니 따다. 어, 눈이 있다. 니가 존이 이게 있다. 나중에 니다데 찬조하지 샹아시 빨아 찬조하여 니들 때때 하지지 때때 때선다 니다 당지비가 하지그 아니 찬조지 고 체지 니반 대도 대당 간더라 아니 라자 그 샤지비기 타니 나시 빨아 찬조는 니반 대도 되니다 진송도 하고 차요 그래서 근데 차요 봐 인자 아니 니까지다 아 바르 라자 때 아니 때때 때선 하지그 차다 대마인 바 그 니다라 파지나 아니 데데데선 라소 바다 니 니다 데소 바 찬라보지 시나 아 데데선 그 찬이 군요 메 바레 그거만 나게지 데가 바 베나 아 공등 가서 이게 지라 나라 끄기 있어야 한데 그 라데 사지 그 틀라 파지 가 바이나 이게 지히비가 바라다 자꾸 그 뜻이 있는 진주 사인 사리 사인의 데데데서 하기는 나라 라사 장들 데세네 단우 대장도 제대로 와 이게 지때 나라 끄기 있어 이게 지라 나라 끄기 있어 근데 라데 때를 지가 바이나 땡긴 찍과 지좀 샤디요 양 라딩은 좀 니를 쓰지 봐 야바이나 이게 진이 나라 거지 이게 진이 나라 거지 이게 지대 나라 거지 이게 지라 나라 거지 사 디나 라다 대다 니데서 때 자위찬이 권책이 니반 되도록 찍바레 근데 여바이엔자 다 너다벌 치르잖아 아니 샤와지비 타니 나신이지 받을 찬조로 와서 요래 와 대 찬조로 니 말아보지래 너기로 뭐지 좀 봐 와 근데 이들 다 간들라 안한소 가르서 그러고 지 도스지 자세히 치르잖아 니보고 취집이 그 타닝 아시니 바다 찬조하다 샤와집이 타닝 아시 바다 찬조 근데 자이 차니 창조와 주발하고 총발레데 이제 권이 바로 제바 매바 말해 있어 권이 제바 열이 제바 여바이 자꾸 가가 시어라 전에서 이들 아마 니보그 취집이 단인같이 창조와서야 근데 자이 차니 결에서 이들 니보그 치치니도 편서 창조가 이래스 창조 이제 때라 되니 아니 바달 하지기 때라서 봐 아 되니 때만 이방 니달라서 봐 된지 그 차시 니 말해스 니보그 취집이 그 단인같이 바달 창조한다라 아니 하지기 때대대서가 니다 라서 버튼 지그 창조가 최대서 그 사실 니 말했어 왠지 수마 샤와지비기 타닝하지 바라 창조가 너다 바른 처마 있나 하지지 최대 라서 봐 다더니 니다 라서 버튼 그 차 룽리스 등아서 공을 빼지 가요로 와 진짜 되라 때니 아니 라다 창조는 지비가 간다라 치치지비 그 민거 바르다 샤와그 민거 바르라 아니 그 창조가 마도 아니 예만은 좀 말했어 다 치기지 바라서 봐 대소린 주말 진생 때라티니 고 도그롬 체게 니가서 미세다네 송요리 라다네 치제베 타니당 샤와제베 타니 코나리 치제제베 타니다 다제베 타니 나시 차제도 문주세니 딱 고르게 됐어요 대인들 나존데 창조 그 가서라 딱 좋대 치치 나시 바라 창조 그게 라다지다 샤와 나시 바라 창조 그게 라다 좋대 저래서 난 된인들이스 대마돌아타 배제는 까와라 뻔바 세는라도 아 자라통 세야다 나치니지 바룰라 아니 체기제비기 미다 아 대마인 바가다 당가기 미나서 번데지 바룰라 아니 라다데제니 파스 찬조바든지 요마리 능가서 시당게 베게 남아게 지슬라 코르는데 답다 게체 제고 요마리 인디슬 좋대 저래서 나다 된인들이 찬조 가서 되니다 도기로 보지 그 숨비게 제바다 강래에서나다 편츠 도쇼스 지르비 칭아시 동창신 죽바세네 단 너나 아 나마다 라다 야사거든이 나마거든이 아 미 대단 야나 측 대단 아니 심한이 바라고 지 노선 아버지 자대 봐 다 빼나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아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어 근데 너 그때는 맞다 인 딱바 민 이제 이민다 바 도쇼다 디바들라 라다네 지야 이야기요 Tina bamba mataba yinchu takpa minta banga so jeda de singa shi mantabara tengi yoro de to pa jiga pa yina tata ko de yori bamba mataba yina tapa mese ya bamba mataba yinchu tapa mese o ko ne pe yina bomo men ko ne pe yinchu bomo minta o yin minta ta nende ke chere jina penje dosho su jibi singa shi padala tsanga dosho gon tsanga njuba ta nende yo se ya ta yin ape jina lunche talian rinro la bala trajan chermando se Lungche dalian rindu la, chunun chenpo tezu soma de pa nroyu kasa la, njotsi yu, ani nirbo yu amara, demo ya nrori de, wencha ko nroyu kasa la rindu nro taris, la nungba jena rindu nro taris, rindu la. Bala trajan chenpo nro jena, teda, darna ane bala lab tezu soma de pa xuk chenpo yu aris, njokpa yu aris, xuk chenpo yu aris. Rede wencha, cher mro jena, chunun chenpo tezu na yinji, jan rindu la kukore nro takma aris. Dengi, lungche dalian rindu, Mdorewa, balato de chira mdorewa, mdorewa, mdorewa, mdorewa, pinzo doshuzi jibiga tsi, dechi parata la rajawa, ta nende yoos, nende yoos. Dindar ta, nda tabi pinzo doshuzi jibiga tsan la jajiga la da, nda tabi de nreda ga tri gola sa pati, mnto bigin nreda yorwa, desu go, ani tsapshi tupa, tsapshi niba, tsapshi runga. Ta nda jepo de chira zina, ani kima doyi rumbu chege sumbiga, ta loja ga njuksal, yenye ba, wata te ne jepo gano tsa diyori.
3: 根据采满门带听进的乐平村民小区接近的接近采满人了各顿下这只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些中间切据金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西松部大家这个托到了样
2: 예안요리 간소 김파리 산지교 좀비가 아니 라다근 유수군으로야 아 드니 대연대 바른 주바스네 근데 지송 근데 간소 디가살이야 카네잖아요 지금도 저 라다데 저 대연대 바른 주바스 대연대 바른 주바한테 그 코르기 빼지 마 양 뒤서 다시 돈제 소진진인라 라니 샤츠이소 르다인 다시 돈젠라 소바데소 제몽라 소바데소데 긴진레스 라와다 니다 샤라 쯔라 소바데소나 르다인
4: ji
2: 대당 최진 니바게 차니 최진 니반 대동게 차니 아니 난송다 보여리 배나 다지 동지 수진진 인라 라니 샤제 소르다 인세야 니급바가 라테 아니 사지그체 때라파 여겨바이나 다지 동지 수진진 인데 라니 샤제 소르다 이거는 나마가 된들이 옌바가 된 옌히고는 렘도 단다다발라 저르시나 된 옌제바는 주바세거리 근데 하지지 옌들 하지던 잡으리 차주만 나보지요리 근데야 라라게한 뉴스 이게 맞지래 다 대마이 바가 따로 이게 파리 산지 그 틱톡 찌치송이라는 냔쳔바라 연주거리 냔쳔바 다시 저당가 안서 그 냥알아서 바디서 정용게 지나 아니 냔댕게 젠지 카둘라 냔당 저와선지 송거여와 냔당 저와선지 저와선지 비가슬라 조대 아니 가자 강양으로 와 이거 롱 생근노나 가쇼 차당 삼비 제동세 나만도 삼박 초로아세 나만도 생기 인저와 대소대 처리세들 뭐 시링아도 마셔니 나는니디비 갑던지라 아니 갑서 인저와세 그 예진 인저와스 생기 인저와스 다 대답 가쇼 차당 라소박 나 생기 인저와 대소 소마데 아니 시그진 라소발 때니 그 치셔 팬니 그러와 치셨던 팬이 타만을 치듯이 이러니까 쉬이 리당 아그 난저그 토들고 태웅으로 너는 난저그 토들서 대웅으로 난저그 토들서 썰어온 거래 썰 난저그 토들서 싸워다 대박이 된 적은 난저 대소라 나서 냠색을 쉬이 냠당 난긴 결화색을 뒤는 때 가서라다 냠때라야 아그 냠요리 냠때나야 리즈 냠요리 리즈 땅대 라소바대소 리즈 냠리 ngāga tini layang layang bātā, tini dēmāyā bā ngāga nōr tā dāna nāma nā sūn jīvā tēsū tsumāyā nāng sēng zēdung tēn cuēnbī chētila cuēmbar shībāla ngāga dāna nāma nā njēn jūr kēshā nāma nā hībā tēsū yā anī ngāga nyāri tī yīndila nyān cuēmbās, lādā tēgī nyān cuēmbā layang jūrīs nyān cuēmbā, nyān tēmbā tēyā sāvar shīnī kīrīs tā pē jāna, yīgē mēhī dūpā lā sēyāna tā dēmāyā bā ngā sū tījīn kākī gā nōr yobī gāwā lā dāng shīkbā lā sēyāna 너다발은 처마냐 담보 이게 미시 득발라 히비가슬라 조데 난 생근노는 이게 미시 바데라데니 생근노는 쇼아다 둥은 그 녀와지어라 녀와테 아니 나부터 들고 쳔용 그래 이게 미시 득발라 히비가슬 난 생근 아니 쇼아다 아니 생근노는 마 예무비 그 냥가보데 고 라테라데니 고 사용은 도와 가와라다 식발라 히비가지 라테 그 생근노는 하장 그 쪼가 그 가르쳐 그런 저한테 아니 가와라 시발라 히비가 계속 그 나도 그 돈을 그 사용한 거와 대인들 다 대답을 쇼하다 가와 나그 년도 쳔버 시발라 아니 라다티 그 니가 텐그레스 대답을 안 가서 년 쳔 봐세요 왔다 던지수 년 쳔 봐세요 왔다 던지수 던지 얘들 다 도교 룸부지 숨비기 제그 돌아 게 파리 산지기 숨비 그랬더니 아 옌데 말은 줘 봐라 대옌데 말은 줘 봐라 년 쳔 만데 아니나 쩔어 보니까 내 소때 샤탄 같티가 봐이나 니니 짜는 간소 다 베게 남아 그랬더니 취시단 텀비게 된데 그 나라긴 주스 장장라고 차디오리 대마이 바게 다 막고 천차데 자유 차닝 가서 뭐도 변칙인 제가 봐 인생이요 디위디 디그 놈의 양 베제당 디그 놈의 해도 만보지 가서 베게 남아 공원도 따바이나 만보지랑 그 뉴욕가와라고 베지 만보지 에 태각은 가서 이제 많이 받다 대자 만찬 받다 버던데 가서 용거요 와 대지 대인들 다 너나 다 나다 라지 간다

0: 당 아주 벤도위 칸선이 뒤비가 아니 난시제 이런 소소 연친 소소 라랑 소소 그냥 이게 마부여라 된다 라랑 소소도 이게 그놈아야 얘다 말아봐 투모 많이 봐그 야 나라 그 조소 된다 양 말도 뭐니 와지 열이 이게 그놈 열이 열이 되면 이제 간다라 해지를 처리잖아 다 시체 아주 이게 그 토들 시체비 그 이게 그 토들 죽치와 그 아니 나라 그 조소 예 마부지 되네 마 천원자도 되니 아니 마 희컨라보지 자위 차니 아 근데 아 자신아 되나 마모세 겨러와 아 자신아 되나 마모세 겨리 아 자지바티나 되나 마모 자신아 되나 마모세 자위 차니 자신아 치거드니 아 딱샤라서 버티서 야부 탱거리 치거 다샤데 야부지 탱바이나 치거 다치 탱지 냉전진 수마 나이지 아니 치거 다샤데 텔라테니 아니 된다지 네데서 좀만 가서 서보라버지 인전타바 된다니 네데서 서보지 텐터 겨러와 대들 마주니 치거 다장한조 민다 샤지다 체지 조서 라서바 대소지 야부지 만테나 아니 대주 네데 리퍼는 좀 맡아 봐. 마지 타나가서 대주 네 몸 뭐지 로퍼는 좀 봐. 근데 쓰기로 와. 대들 대들 리퍼 때 봐라. 제지 치기 조서 달아가서 상기 받대. 아다 다트 지구나 되니. 상기 받대 이제. 대인들 네가서 나라긴 주서 게 받대. 자위 차니 땅가서 베랑 고시체 체크 이토들 죽체위가 아니 계좌 근지 왔다 대랑가서 다 이한도 보이니 노트지도 쫀다 보지리 뜻이리 아 되니 얘한테 나서 공부해 요리 치사그러고 다 나서기 이런 소설로 이런 소설로 나라가다 이제 좀 많이 봤더니 양이 어려서 그래 배차게다 나서 라자이 가서라 안개가 나나 아 기발 산지게 된 순요리 배차기는 그 시주 대단 천나 통조라 세야 저 그 시주 대단 천나 통조라 세디는 어 저 그 그 정정 신이 그저 대기도 난이 맞지라 아니 천능간이 어 되니 아 천지 폴리기 년가 요리에서야 되리 Tengi tisil chono ke majes, ke shechun tida cho chun tongzho re tingi ke majes ya re tingi wincha nyu ke majes ya ke tini kesha teso tsoma te ko oo ke tini lhama ke shee geji ten teso tsino mahi na la te zheni ko dindu go re ke shechun tila chana tongzho la se ya tingi jis ke majes, tingi karo she ta dekho zaze shee la soba ke tini ji le ta onji ke lhama ke tena mambu chi magi ba dindu wa re ta nda tabi te kesha xe tongzho zaiwi chani kora angay ko nona ta nda yuk che gondu wa Matul tangan su wicang tang kamba ke la soba te so gondola nda tabi te yang tozi shetan kala medibi son rabur. Tien di la ni xieji di chere se di la nala gan juba nda tabi lan chenpa nina zaiwi chani nga su ta pe shiche ke yege tol ju che wik. Nga ta te so zon rabu ji teni xeba tenri chire. Tien di la ta gong te nga su magu chencha gan nona ta nala gan juba di ma xie yung te asila zo te ta kung tu sa na magu chencha korang cha di yorwa. Tien di la ta nala gan juba di ma xie yung ka asila Ani, ladeng ke nai ke kasala ta, nai ni ke dhamba tenyi tsake ngara yopa ke nana ta, tenyi la njutsu ji, ta mago tsencha ke, tsa ke nana ta, tsa wanyi ni tenge yoma res, ndo ta nenga chi res, ndo chi nenga chi. Tenze yenpa tela tenyi, ani, nganzu shi je kipa, rikji ke korhi ke, ani, na dan la tenyi ndo, ani, ladeng jin, ngazu nai hibi kasa laden ji tenyi njusu nga kasa la tenyi seya tela tsawa nini njumare jenzi chile zina mago go nona tenyi de tenyi mendoos ta mago go tsikti ngazu kontran yorwa ten maye ba taru kundu sa ji chile zina mago go nona te la soba la dantan tenyi la na lhapa yin se ni tenyi la na lhapa yin se ni te la soba la dantan ja tenyi la na lhapa yin se ndanze ke yungji yungsi tela kundu ni ane sada penchen kong jindang de jiba jige chile se diri ane na da la tenyi nda Ani tenyi na manjus ene sungyo. Nala nida tenyi na manjus. Nala nida tenyi na manjus. Te sungyo dili, ani ti jizan rangke je yangji tribi doje kayaan. Ani kanese menongo nonga sungyo dili. Ani wencha nala tenyi la manju mawi goli sungyo se ne. Nala nida tenyi la manju se ne mawi goli sungyo nus. Mago tsayate ta penche mut njana katuk sungyo pika ta mago tsencharawa. Mago tsencharna sungyo se yare. Ta sada penche kaya chikpa chichong re. Chikpa chichong re. ko nala nyi nji kasi la, kurung masu yung kasi la, nala nyi tenyo jo tena manjubi shirde, chirang ki jang peche ngahi kwe ne, nda na pachir la, ane lai jarungo hi mawa zani, nisi lai peche kwe mani pa na, na yin jubi peche jang teten ke jo mani bintubi shiroos, kore ke ta mati chenzi nolun tisu yor. Tenye dira ta, nda ba ta, sudi penche jinan jiba ke, zayi chani, ane ko mago chencha la kung rabu ji, tongi nala nyi tenyo la manjubwa, ta tenji ji, ane yege yori, yege yori, mazi ane yangji tribi doje ge, ane kani se mengon go nona ya, ane 다 라딘지 옌바 그 체대에서 소마가 다 나이니게 덤바 데니츠게 뉴스에서 소마데코 베지다 지비고니 순 열데 왜냐 다 나라니지 가서는 미사고 왜냐 나라 데니라 만주마 이고리 순세니 서득이 예바 나예지니 마고 그러나 쿤토니 아니 데니라 베지야 자원이는 제요 말이 제데 왜냐 다 대응고만 가서 베게고 놓나 아, 다 나자단 라자니데 데니라 주바 자원이니 메바든지 에리 세방이나 다텔라 가바탕게 마무여리 매번 말이 또 열이세요. 빼낭 안서 알아케 된다 사람 바그 나다데 안서 내는 줍아. 아 대니는 줍아 때라 소나니. 소나니서는 다 그런 거마 전에 나타나 내가 라나 그 니데 봐. 소나니다. 아 장자로 비도 줄게. 대 코나니다. 코나니 집까지 나다데 대니 숨겨요. 드니 제 라르바 나온 보소게 앞에나 센나 삼다. 센나 삼. 센나 삼. 아 드니 아 최대 결론 그 안서 네 템이 경로 대수군노나 데토나 유스 다시 천자들에서 드렸다 그 응만 안개지 그 데모신 유스 비디오 데토나 유다 야사나 유다 대수 소마도 치르세 딜 아니 나자 대니는 주비 비지 이제 그 다 라자 대니는 주비 비지 다 대위장 마리 앞에 자기는 쟁에라 송 제야란결 짜세란결 드니 자가지 근데 백개 라절 다 늦다발은 소마니나 아니 대수 그 다 라자 대수 때 아니 대니는 주방에 맞아 하자가 쓰보이래 배째는 쟁에나 송시비까지 송아다 강은 오라 송 말이잖아 쟁에나 쟁에 좀 오라 야는 이절 시비까지 강은 오라 이절잖아 제야야 야보고 오라 이절 제야란 이절다 자세란 이절 시비까지 자대 강은 오라 이절 말이잖아 세주 오라 이절송 뒤까지는 이절다 세세야 대 다리 걸죠 말와 어다 내내게 리스 집에 대서 대 대녀게 배지에 맞다 희망게 바래 다음에 이제 대코나 뉴 집에까지 나다대 근데 미사가 근데 체지 마련된 대코나 뉴 집에까지 나다지는 민기 차시지를 해서니 내가 가봤던 게 있는데 열 때문에 이제 소나니 세는라도 대토나 유에 답은 대소가 나대 시당 가는 거 손데 아니 가르자 그러고다 대녀게 배지에 야나 위비존라고 지어래 위비존라고 지어래 소나니 집에까지 니다 소나서야 대니도 소소라고 지야 가지메 대바 소나 세야 된 거만 간데 얘는 뒤 뭐와 뒤 라이게 된 일이야 봐. 어떤지 좀 꼬는 건도와. 뭐야? 된지 얘들이 여기. 대연 봐 연상 아 대소가 다 대니지 배지 나라가 대니지 배지 여러와. 대 자위 전에다 스라소 바지 스당지 아니 라당 르 드니 더 라소 바 대소다 드나 청아보 대소다 드나 아니 대니는 육바데 하자 그 뇽아리스 마뇽이 전에 뛰야 봐이나 아니 슬라서 봐도 되나 대다 마음부 매봐 뉴뉴라 보지 다 된대지래 공이 아니 나라니네 대니는 문주스나 아니 대나온 그래서 공 된대순 초대비서나 보지 대 마도를 자위차니 나라니네 베개 공노나 아니 대니란 주바 자와니네 매세 매비 된대지라 공이 아니 나라니 대니는 문주스네 계좌도 시야가 봐 옛날나 아니 공이 니즈가 또서 만나봐 차로군도와 니니서 도스 만나봐 차로 데인더 돈러부지 쳇이야 봐이나 오 나라니도 서라서 버체 옌바다 더나 아 데니 데니는 주바니 뉴리 용게 하버트 나다데 쳇이는 데니는 주바다 하장의 뉴뉴리 아 그 메시지 말이다 하장의 뉴뉴리 다 라다데 쳇 데니는 주바 몸모리 도스지 데다더나 몸바린도와 데인더 간다자 나라니도 쳇 옌바다 더나 데니는 주바 뉴이 쳇이지 아 아니 이건 가기는 놀았다 대니는 문주사 소마리 마도 자위 차니 베개는 놀 나라니는 대니는 주바 메키비테 마레스 메키비테 마레테 당가도 공기가 비지만 보지 아니 대니는 주바 임바테 스보나 보지 된다 와야 다 된다지리 대인들 다 드리 앙소 손튼 디도 놀아 다 조히야 치르세 디르다 아 라다게 대니 주바 예게 바노 놀았다 앙소 도기 돈루니로크 아 숨비게드니 라다게 주바 지 디 토들 아겐 파리 산지크 나 유조아라서 그 노노 숨비케 라다케다 아 주바 가시 지오르 되게 노나다 대 옌데 바른 주바다 냔스 바른 주바세야 되니야 카넨라 보지 땀니 아니 마 타차나 보지 히비 크잉 아니 디 토들라 미사 그 저르잖아 아니 나라닌도 아니 대녀는 주바 뉴르 대 왠자 아니 자와니는 먼저 봤다는 저 말에 가시나 안 주바 되는 요래에서는 가서 베지 아드라니 아니 마 사신도 디엔다 보지 시가 봤다는 지니 다 대체를 세기로 자위 차니 다 드링크 혼데 그 나네 때 된데 지 아니 다 혼데 지마 그 노나 다 미서 그다 라딩 그 체텔라 고 양지 나로 그 남아 먼다 그 차니 아니 체 대야와서 도용 비가서라 간대지 지 콘스 너바 다 대지 거라 제니 아니 마 다 대지 마 휴지 된데 지 드링크 혼데 그 찬다 나리 가지 좀 다시 될래
1: 本村的宗旨党谢谢当年江苏平措党直属大专业中南措大亚木。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 mambo cha ka ka tene sel tsu zu ji cha zo gu ko si de da ten so la ga de chen bo yum ru ko cha la ma ga ma sel ga nom
1: sel ga
0: ha tene te ji cha si du te ji cha xin jin do nyu jin jong zeng du te ji si du la ben te ni da gang bu ti de so cha xia ja de chan de rong re si ᱟ ᱛᱮᱱᱮ ᱪᱚᱪᱷᱟᱱ ᱨᱟᱛᱟ ᱠᱚ ᱡᱤᱱᱤᱥᱟ ᱠᱩᱱᱤ ᱡᱤᱱᱤᱥᱟ ᱠᱩᱱᱤ ᱪᱚᱪᱷᱟᱛᱮ ᱱᱮᱛᱟᱱ ᱨᱟᱛᱟ ᱡᱤᱱᱠᱟᱞ ᱛᱚᱭᱚᱝ ᱨᱚᱜᱚ ᱛᱮ ᱡᱤᱱᱜ ᱫᱚᱫᱮ ᱪᱚᱡᱚᱜᱚ ᱨᱚᱜᱚ ᱛᱚᱢᱵᱚ ᱢᱟᱭᱮ ᱵᱚ ᱧᱚᱱᱮ ᱪᱩᱪᱩ ᱧᱚ ᱧᱚ ᱢᱟᱛᱮ ᱱᱮ ᱨᱤᱱ ᱫᱚᱨᱮᱥ ᱡᱤᱱᱫᱚ ᱧᱚ ᱡᱤᱱ ᱡᱚᱱᱥ ᱛᱮᱱᱮ ᱛᱟᱨᱚᱢ
1: ᱧᱚᱢᱟᱥᱟᱛᱟ ᱥᱮᱥᱮᱱᱫᱟ ᱪᱤ
0: ᱢᱟᱱᱟ ᱚᱨ ᱧᱟᱜᱤ ᱧᱚ ᱜᱟᱱ ᱛᱚᱢᱵᱚ ᱢᱟᱭᱮ ᱵᱚ ᱡᱤᱱ ᱪᱩᱱᱚᱨ ᱠᱚᱭᱟᱫᱟ ᱛᱟᱫᱚᱥᱚ ᱢᱚᱵᱚᱡᱤ ᱪᱚᱡᱚᱜᱚ ᱨᱚᱜᱚ ᱯᱮᱱᱮ ᱨᱚᱜᱚ ᱯᱟᱛᱟᱫᱩ ᱛᱚᱢᱵᱚ ᱢᱟᱭᱮ ᱵᱚ ᱛᱮᱱᱮ ᱪᱩᱱᱫᱚ ཁོ ཡོང རེས ཁོ ཅིར སིན ཅིན ནོ ང ཤ་ད ཙང རོ གོ དེ དེ ང ཤ་ད ས་ ཤོ ཅི རོ གོ ཨོ ད དེ རི སོང ཡོང གོ ད དེ ཤེ གི དང ཅི རེ ནེ གི ཤེ གི ཅིན ཅ ས་ གི ཤེ ཤེ ད སོན ཅི རེ ནེ ད ཤེ གི ད ད ད རི གོང ཅི བན ཡི གོ ཙོ ཅི ཨ དེ པེ གིན ལ ཅོ པ གི ས་ གོ དང ཅི པ ལ ཅོ པ གི ས་ གོ ལོང ལ ཅོ པ ས་ གོ སོང ཡོང དོ མ རེ ད དེ ནོ པེ གིན ཤེ ཅི ཨ ཡན ད རོ ནེ ད མིག ས་ ཅི ཡོར སིན Dani samad sun jokka mo rinu res, pekyun sa jiran girin. Dangan ga azu du, dani samad diksa yega mele saman jo hongji da. Nyi chenpo hongji. Dani kalun na lue dasu mongpo hong rugo, lupa ma xin. Dani kare ya xiu btun rizu res, samad ma yun. Dani ta tripa la jopa dinda yina, ji ki dong sa da disu ju yun, cakia ja na ju dan, gomba, jingong mele, o di ju dasu nazo dong dinda na res.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1: is
0: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年的 some pacu chimbong. Long the job in the long the longer count the pepe gang, longer count the pay on the beginning is my sender dinner inside the ne neo drama than the menu mokul. Then Nicayores. Then Womade, all the sochi don't do, devil may won gardens or dandy way, all the don't do chi, Ganda Galeo and the Matinder generous, O Hajulaso.
1: Then
0: Zobotis and Dalizo than. Got a Luboyon dollar. Zen jab den nazo don zo gmal da lungze de long chi chi yor sna zed kasa kal bon ne jil manan cha zed den chi zed zon ren ko ne jil phuba zo de zed zu ne jil na ro go lungze zo ji de ko da son la ba ye ngo jo na de no tis good la ba ye ngo pa bu sun zo dan zed kasa kal bon dum lungze zo chi chi den yor go de ne sel ngam chin zu sama da cha zo go 다 사마드스 무지 베긴 사주랑기도 페 메드리드스 냠던르용도 베긴 페어 가서 베긴에 나서서 단지 진짜고도 돈본 나온데 되네 발다 메드리드 저도도 소신 타코 텐사 슬로스르기 시에도 그게 이현스 제메레 그게 전에 샤샤 멤버 저래 셴멘 저래 제코데 데그 누바데 체데메요네 딘 누바데 초네 되네 다소 진짜고도 나온 저 흉고 진 디 셰코데다 치코데니 체레스나 고 사마 휴제린 거고 다 사마데 넘진다 지 사마 주 첨보다 사마데서 쇼가 모든 데 리온데 치코다 다 셰코데서 푸안첨보지만 푸안은 로그를 낸 거고 다들 누바도 코 칼렌더 카탄더 주는 저 그렇다 분나 효과된 거 코 누바냠 드는 인도를 낸 거고 드는 인도도 바르들 다 치바게 내기 인들어서 다르지 진짜 그때 근데 타마 다친 오르스는 다 리그 송초마 뒤에서 진노마 현르레메리 저마노마 현르드 담아도 니마노마 현르드 근데 르존도서 힘보 샤드서 깜보 로볼 쇼메령 드르르르고 데카스치르스는 나게 남준 저르 네바 쪼보다 아직 마즈보 쇼보 린르드 롱양 평르고 데카스르 다 롱 사크르 링고 드르 고람비엔다 마 담보 베겐 드네 치바 드네 롱 드르 인데 소다나 지 링고 남준 네토 갈단도 드네 나마 그 메욘 드네 나라야 송싱고 진르 송고스나 드네 강희 탐지가죠 파지 장지 사고 인스 다 럼바인데 담보 춘라네 되는 타마데 뉴슈바데 베게게 사고는 지마데 장지 사고로고 되는데 타마데 장지 사고는 존르스 다 대춘들 고알랭 것인 거 정도 다선자 지는 아차데 젠토 린으로고 담보 나도 아차 통보메데 지마 아차 젠토 린으로메리 되는데 인도 왔다 되는데지 고알랭지리든 거 다 된제 인차도 다 된소 알차도 다제를 다 답데모 요르고
1: 어리
0: 맹콘 파손 때나 장아제도 다 저르고 내 말에나 롱 춘요네 답데보든데 네 누구 칼렌더 인 갑도 쪼드네 마샤랑 소다 저르고 된제 다운데 나 되네 다 쇼반도 도동 그들르고 사마 마즈고 된 장아제데 다 대타이나 치즈서 고르선 장아제데 좀 차고네 조차 레코스 조그만다 조차 티서지 드네인데 그 대탕게 장마차데 랭고고 다 드네리서도 드네 다 조차 찍네 조차 고스지 야 요나 드네 다 진지사고 그 내용이 내 나오는 게 다 저거 문도도 맞습니다 어떤 일이 랭고 맞을 줄지 드링
1: 맞대서
0: 던지 다 디디캅디디 자자조 드네 메주조 존다조 헝고조지나 고만나레게 저거고 rewa yorgo, taa dine chaa ngacha de dune yaa geeso na, dine cha taan chinyin saa kuke, taa ne rei zo ngigin raji zi chole dine ringa. Dine labar de sama sui saa rogo, sama sui saa du chaa ngacha de taa yungbo kaapsi la, dine chaa ngacha de chukjik de chaa jik ne yaa geeso na, dine taa cha taan chinyin saa kuke ne rei zo taa juu chole ke tsegi saa dan raji, dine ringa. Dine 차근노나 드는 다지요르나 나한테는 찡노나 다지요르고 찡노나 다운데드니 다 덤다 찍사 니사 아 나자 문용데 그러고 나자 문용데 드는 위엔드니 대상 조치와 다 대상 단 추자도서 다지요도 코스에 보내지 저저 그러고 바카스에 보 종가고 오늘 바 다지요 저러고 드는 어지링
1: 대상 어차진 좀 모르고
0: 지지 단 내다데 조치와 다 드는 저 ringa tiga ringa zocha.
1: Naso, naso. Tegi jini saku ne zocha te ta mapu nga do ngungu rasha gana kani rasha gana.
0: Ta ngungu de zocha wa chirisi na tiga rigo nga namju juna nga rui song yore. Nelong jini jenpe ta da pang lu nga yile nipang yanda ten song yore. Ti chi song rasha na nega long jini de namju yine jene tene pongo re song yore. Ma yi nela long jini yi song yore yi. Bukso wa riba na du dun se ju yi si. Dūdāng, dūdāng, sēdāng, jūlāng jī, sōng yōrgō. Tā dīndrī rīyōng dī, dūdāng, dūdāng dūdāng dūdāng rāngwān sī yōmā rī kō dīndrī rōng gī, bōng sāna, bōng mā tōpa gī, dīndrī rī dī yōrī. Tā bōng tū dūdā chī rī sī na sēdāng, jūlāng dī nī rī.
1: Wō rī, sī shē nī dā.
0: Sēdāng, jūlāng dī nī, tā rōng gī hā gō, mā yī nē dī, nē tsō mā, ngā lā nē dī nā gō, ngā ndi sūn ndi nā ngō rī samsāng hīmī dī gōmbō rī gō yī nā yī tsō mā mā hībī wāng kī tā sā mā sā nī shō tā tā jū nā mā dī tēnī shō wā dī rī wāng kī dī nā tsā mō bō mō chī sā dī rī nā ngō rī gō lā bā dī jī nī sā kū nē dī dī sēdāng jū nā mā dī nā tsō yī mā rōng wāng kī nā ngō dī dī nī tā sēdāng jū nā mā dī nī zā zā zō jī dī nā ngā chī mō rī ngō dī mū zī kō rī 먹고 감도 자죠 마르고 근데 리사도 드니 남진가 칼 다보 줄르 존다지 젤렌다 다 게드랭가 다 칼 다보 자네 사마데 간다 살로 쉬면 간다 사고 쉬는 것데 선호 동지데
1: 예와데 시시
0: 예와 시시지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고 다 공을 쉬면은 이 다 진짜 사고고 나지 그 주진을 매래 주진 또 그 사마데서 잠지더라고 저체와 차라다 내 타만 텐지 공신에 받아서 밥 본 거 주르고 라바르드 가시더니 전화 남준 통으로 뭐든지 전화 받지에서 되지 카드 검도 문제지 지금 통도 검으면서 문제로 되니 동자 장모도서 뭐 통 라바르드지 라마르 조금 혼요 남준 혼요 쓰기라 혼요도 그거 걸려서 뭐 보지 통 던지선 되니 저거도 좀 다음에 왜 대칼지 지금 통글로서 카건렌지도 되서 뭐 통 체를 타와 통 되니 저쳐왔대 대속 나한테 되는 거고 되니 사만도 마선은 사마 규칙 못든데 사 되니 저거 좀 다음에 던져위는 나한테 되는 거 대인사도 되니 다다 진짜 사고게 라데드는 지주게 되는 거고 되는 넘지 진짜 장고스나 차단 넘다 나부리 마주나네 현대 장송 되니 샤단 오마 세메리 제달 뇽나 대달 장스 차단 오마 세메리 대서 뭐 사지요 말이스 되니 뭐차단 시도서 장마르 주지 망장 소스 단저레 낭게 사마네 망보 제체 잠르 소스 다 조치와 잠바네 잠바 조제바 그러고 단저레 낭게 사마데서 쯔보게 세레데서 여기는 무슨 출량지 지도 힘나데 당가 그 마밀로도서 단저다 잠바다 된소 그레데 모스 사고들 제체 사고들 라바르 잠바 그때서 다 진이 사근을 펜효 진이 사근을 펜효를 지게레메리 되네 공게 만화 고네네 잠바데서 모스사 라바르 잠바르 치르스나 그 힌 르마다 추마스 니요르고 힌 추자 무고드르고
1: 레레 르마라 호데
0: 르마든데 철주 장장 때는 지게도 그 힌 르마즈메레
1: 레레
0: 어든데 그 토살 지데도 그 잠바든데 잠바든야 호마이나다 잠바 뿌주존 잠바 협드 파피 데데 쇼카 뿌지즈다 잠모즈르고
1: 레 잠바 뿌가에 다지
0: 뿌가에 뿌지 그러고 호마이는 뿌도 쥐로는 사모고 뿌도 무쥐는 잠바데고 슈네도 요데바
1: 레레 데야 게게게 네 춘데 바과 칼로르도 제시스 조르고
0: 호데리
1: 데 이즈고게
0: 리리 땅호만 그 뿌주즈 지금 뭐 치사다 다 야사다 저 잠바야야즈 휴즈 뿌주드는 조르고
1: 호마는
0: 데 조지 밀레리든 거고 그 바과도 뿌도 쥐여데 촐라리는 거 뿌무주지
1: 촐르고
0: 어쥐도 촐르 데다더니 라바드 잠바 산토살지도 그 잠바 나고도서 너바 치르도
1: 휴 잠바 나보데
0: 마히 잠바도 지들라 지니 코 너바도 주보인바 주침보 주다다 나 쳐져고 넘자도서 매버고 주여발야 넘다 야즈도서 매레메레 코타 사마데 체주 잠모 여바든지 인상고 다른 때그 마세바 진료에서는 코 잠바도 사용도 코바노라 다지 텐산 사마르 세렌다 아무라기지 젠족 세렌다 아무라 요르고 제티소 넘다 데네 징알차서도 단람라 괜히 사마도서 뭐 지 코바노 요디 잠바도 마 산로디 텐소 마데 코바도 좀마저리 네바지 요사리 잠바 잠바도 파 수세도 주보 데몬라지 다지 처보너지 레형형고
1: 뭐래
0: 지 가지 넘다 야다 텐데 뭐 보사 응고 나진르 지 주보 마데리온데 잠바지 사유진 총스진르죠 다칸다 잠바데라 세메니가 근데봐 요들 들지 그래서 댄스도 된 남중 가서 다 진짜 그때 만화 고는 잠바사지 됐어 내가 좀 모르는 것 되네 라바르도 전한 거는 얘기잖아 되네 존다조지데 내가 좀 모르는 거고
1: 그래서
0: 될로 총아 협단자들 레전드다 아 다든지 있는지 쇼바다 고모도서 지 소보 존다즈 레제제지 들고 육샤 레제다 되네지 겐고즈던어 론추의 대바 여도다 지 남준의 공시든의 여바이나 사단 거라다 아 든르저지나 되네 소보 존다다 사마냠들이 누르고 되네 인사디 대소 여보여사리 다 데라양코 세계다 덴보고는 존다즈 오그면서야 지도 그렇고 소보 존다다 체잖아 오염오염하고
1: 이렇게
0: 책다도 소리 직시한 자주다 드네 안 나사 옛날 채용이 니가요 레머리 데몽주다 뒤진이 사콜라 페 도지든지
1: 생각나봐 공원도 세바드는 별랑 주주 민식한 거 민방 물한 번 여봐 까지니 말라 진이 사콜 내라 공구 간다 세고 봐다 교타 간다 세고 봐 소주 꼴라 연주십이 잡아대래 팀디 대사랑도 십이 렌세나 자제십이 농도의 차상 효자 Lentin di zonrengi kwa taa, sosho kyunke tenpa yanpe taa, hixi chingyuke ngawon tenzi rei.

0: 소라 팬톤이로 다 자리에 소튼데 제트미다 디이나 야 만초 목스 센치 조금에디 코솔 강에 토비 지다로 하시던 리도 이런 다 도시소 그 땅소 그 인경치 다 도시소 그 롱어 니도 중니 파트는 거서 니에총자 세세도 오마 옛나 무소 그다 탱 담보 냠녀도 또 살비원 디나트라라 자 머글라히 조보던 무소 그 분명 그 타글레이도 아 타글레인들 도시소 그 디라히 빌리가 레레리 디게 유름나네 간접은 랑총정 준비가 즉 상가당 마야캡 돈요리 무소도 리가 레 돈경다 네티 돈경요 아티그 팸메트서 다롱아 에 리가 두소간 휴신 버튼 산트 통소 타르긴나 선도 교관라 두소도 팬리체 메체 통다 나스나스 테링 무소도 즉 셈조 다 미그 즉 소셈치 요런 거지 어 든류가 셈보 하텐세텍다 소리 다데 휴치와 마야 즉 디감참는 가로 인즉 통소리가 휴치엔로 메디온의 네게다 즉 힘소지도 자소지 캄파디아기다 든류기 직접지 속에 내치 속에 만소다 다 든류기 용박작 즉 속 도시 속다 즉 나가 든류기 내치 아신 감매게 시체 오마
1: 좋아로
0: 들이 희한하다 즉 무스기다 즉 고놈 그 토크도 잡겨르기 오늘이 아랑정 정도 시희인데 든류 냠데브 즉 시대 때르히 깨디기 간이 즉 무스기 효에 글에 농가 사색 정도 즉 도시 캄파디아 대세로기 오존다 아따 도소가 간이 앞엔디 쳔봉기로
1: Jobé tiga chugi yang chitzong
0: chitzong
1: mi mangsa di yang zong tunu yang lese
0: Ri
1: Chagaru
0: Chagaru ngirwa ta tenryu ge zik tokshi ta tokshi song longo kakiye kakiye no ta di yal gi nam zik nitong jami chungni lo la ta tang tokshi shobji choro ta di kam tsam da zik yang san non rong zik lo so shing yun tokshi zik ta ngan rong yin zubu ge zik chugi neti mena zik yin zi ta men da mang zong
1: ga ta
0: 이시가 지들어 봐. 난 좀 탄도 개 얼마 있나. 다들 사탄도 나서 단속도 존에 있나다. 니르경 그 자간도 총간도 들어 가기서
1: 나선
0: 되디야 세신로 좀더 맞아. 옛날에 만족의 양태 땅에 매긴 소비냠 니르사르게 듀음드신에 에 디 마디가 공글로 되는 소비 마디가 차녀미 온바데 뭐 된자 카다스미 오마
1: 아 총소 에
0: 어 총소
1: 총소 무전 카스
0: 총소 무전 니자 숨수 소르사 우리
1: 어 맞습니다
0: 다 등산 니자도 급수
1: 아
0: 제비어 타르 다 바디롱
1: 제
0: 맞습니다 총바 에 납신 니브디 니브디 좀 오마 다 들은 거랑 총바 쪽수를 나서 우리 총바 들어서 파르마도 어 독치소 특제 우리 기능 난다 다 저기에 경로 각각이 쭉 특특시 되는 양 용바바 어서 옛날이야 즉 뒤람도 그 김도 소소야 버디오니 안 맞겨와 즉 양념 예르 나서 저 줄리들이 양 레갈일 그 샘슈트 자 양념인다 소 소소소소 양 정타대
1: 들어네
0: 정타든 돈으로 와 안 정타 매를 경우는 양념이들 티체오 마트라라도 와 다든 류게 샤티지 되는 양 틀어서 무소 그 만속 눈은 베드 런타타델 만속션도 오래 만속 그치들 무소 양념이들 디데디오 다 참만 만속 그치들 레갈레 규레데 무소 그 도담 발람롱 가조 색산족 다 소초총 가시 독지 도담 남는 그소 다 go chang de de de de de dang de to dam nam go zo na he de ga zhe ma ti tong xi su da yang long wa ka xi song zhen ban pan ro xin da zhe e lo re li lo re ma di ba zhe che xia xue ni xi ti ge lo re mi yar to de mi ma xiao ni wo ma ni tong jian mi e qiu gu ge lo da ti ti ni ge ge kan san ni ge nan xia li kan tan ten de da ni ji ge xiu ge lan lu zo zhe da ben nan ge zo ge dang bo de kan xi de de ne ni zo ge ge jin sen de da ñam dēm nāl dē yā na rāmo chī tā chalo wala pūyū sō na rāmo rī tā nā gā nī chāntu
1: lē chī jirō dāngirwa
0: tā dāngirwa tā tā chī jōng jōng tāng mēlē dā lāg dō rī tī tā jōng tāng wala jōng pāna pūyū nirwa tā tō chī nī chī gīrshū dō lī kī yīkshā dā gā zō ngā rī dā rā ngā rō tā nī chī gīrshū dā tā kāng zō yī dō nā tā tī nā gā nī pō tā tsā gāng lī gīr tōng jī zē tā ngā tsā gāng gīr jīn zē tā gīr tā ngā sō kā tā yōng sō chīn sō 타타시기는 몽둥와 메제 타당 조생그 동거시 대리 망초 조생초 동거시 다신 랑랑 소소가 먹을 녀경시 데스 크 말이 천년 얘기 요리
1: 아
0: 그거는 말이라고 돼서
1: 그저 바로
0: 담마셔도 담 데스 또 좀 뒤지로 어 다다 좀 뒤도는 다 대리 코란소 렌도는 랑랑 글이니 가라 랑랑 파고르지 나서때 다 무소가 되게 냠녀기 모리 사이여서는 강성 그냥 예트다 산다로 구션 들어 당선 냠냠이들 변하다 대체 네 죽을 그 강도 저거도 들어로 봐 니도 자 상가 강로 선다다 나서로
1: 제주
0: 어다 저거도 나서를 나서를 지는 톱차 야샤 힙쇼사 때
1: 넣었어
0: 자 상을 야샤 니기사 때또 ཁྱི ཕྱད མམ

아버지 때리라 손이게 갑자 괜히 맨날만 쳐지 괜히 한 공부야 맨날지 내일은 저도 공남 탐이 손인자 십진세 비지 갑 다들 라티신 공남 좀 그런지 괜히 미시 진지 람마 탐지 미시 공 포화 진지 람마 탐지 포화자 연주를 연다 최다 공 준비지 연다 맨날와 지기 괜히 저부 산지는 내일은 망불레비 비 괜남 탐지는 티비 소양 되게 통마송 세바 마도 내 통수 세바 소양 마송 대이게 로변 전부 공기 라샤게 층한데 남아 살 살아유 바로 대이게 통 로변 전부 사버리데 괜히 땡주데 내지 살아 팝니 공기 라샤게 층한데 공부 여바면은 내일 잡이한 잡아지 쉬니 공기 뭐지 잡이지 가지 뭐네 땡이 잠송 누나 좀이 버리지나 두 장세기 가비디 빠진 마돌 겸에게 니율라 대단 되네 잠수게 남도 감독 받아님 대네 빼만 중력에 대절라 차 배받아 대나 차 배비지 예겁들 마주지 칸로마 세만 범지 꼬바시 니게 남도는 지 칸로 옌다 민자와지 똑 첨부 원주 첨부 아상 첨부 진도비 니게 남도는 젤레 중생이 집이 니게 남도는 수야지 레마수 잠수 니게 남도는 탈레미 잠수 남도는 탈레미 누나 준비해 버리지 남아 탄 탈메요 누나 준비해 버리지 남아 탄아 자유기 고강에 남아 내면서 세니 발에 휘바다니 타모치 산제 땜비기 소신 나소 뒤지기 땜바데 눈미니야 암 까르보치니 암 나보치니 야미 손 전부려는 산제 땜땜비기 퀴즈 코로 꼬니 퀴즈 부부 깨지기 좀 대담고 나중 빼만 중니 나기 퀴즈 대상도 꼬 대롱 폰을 사보지 빼니 근데 나소 뒤지기 두번 뒤자면 눈미니 소유 제기 에체에서 근데 사모공 통해서 차도 두드리지 제일 난가라 세대 괜히 뒤는 탐지 맥이 통하다 염두 공급 맥이 있는 치마 총놈도 샤대 후슈 연세가도 나수 뒤진 로와 생기 찔라 괜히 대지 세만 땡루 탐지 자유 옥담 괜히 대지 맥이지가 괜히 로나 숨이 부르진 남이 괜히 사모공 야르진 난가게 땡는 당신의 말 앞에 소변 친구가 까짜비지 깝대르 괜히 마산 가르솜지 공기 가속이 출러주지 내 상속 빼지기 포장을 땡땡쉬니 상속 빼지는 육통하다 괜히 가속의 부 내지 포대 양마솔 겸용의 야라피비지에 갑 대천받아 념도 공난탐기 대지를 사당 내와지 외지 다 갈래지니 사부동고 꼬니 다잔니 림신이 쇼교의 삼지 양인지라 사부대 라송하다 조샤자문이지 종돌라 사이부도 갈보대 폐지 잡지슈 땜비 좋은 샤장문에 지산지 땜비 로든 칠레치 오나 미 렌든 쯤이 니금 쪽지 칼로 주비 다그 산지지 생각만 대라 금이 이신도 보지 대린 나 대라 짱니지 효과를 세대 홍색이 나무 패바드님 홍가 아주 불하이고 신대도 패바 꾸준치 인장 제하이고도 가고 인생이 휴비지도 나는 하이고도 가고 인생 근데 하이프 처바 거 생활이지 우마지 빈나는 거지 되게 주바인다 애니성 근데 중에나 지다리 하이프도 거고 좀 산지기 때마 냠자 매바지 까바니 마샤 맞다부지 지금 처용 담 다 되는지 네 고바데 저바 신도 나서 문세 네 코너니 까메 대단함이 근데 샤 주빈지 니데 죽 괜히 공부해 봐 내지 내요 산지 주빈지 좀네 다사두게 같이 세게 집이기가 차야 이게 많이 괜히 로봇 땜만 좀 이래 이런 사색이 조종아 땜에 좋은 얘기는 뭐지 뚱락한데 거기 라이지 얘기 띵도나 차유대 헬라 도지 라이지 얘기 조종아 괜히 상도배리 조지를 잉아 산지기 땜바도 냠자 맞는 미용 나서도 뒤지기 이봐도 괜히 너무 좋대 대 다다 괜히 유도나 나지 인로그 요소 현재 로베르 버진스 본인들이 이미지 셀라 지금 조국의 권한을 안 좋아하던데 공개 조국의 권한을 제일 아까 니는 지금 모두나 잠시 뛰어주지 내 맞잡이 잠시 니 손 아까 손님이 공개 잡지를 떠서 보지 냄새 띠기 전에 괜히 공 야라 패송하던데 이게 너무 진 집이지 가서 괜히 너무 이게 너무 오 그렇다면 그렇다면 손님이 야, 이불 친구 집에서 부딪히는 게, 제가 집권 두고 세지 휴비. 로벨 친구, 제게 뒤에 쇼지. 제게 통도는 산지기, 포지, 패배송 생기, 휴비가 돼. 산지기 포지, 패배송. 당 안 하면 깨닫지는 않아요. 현재 로벨 친구, 뻥인 자이, 이게 뒤에 이야기 뿐이. 산지 샤자,

비지 콜로마콘 니가면 저기 괜히 카디 말로 가지 세라다 예다 저사는 비지 니율라 괜히 무슨 핀 마고 와지 지기 다른 도와 생겼는지 즉바지 모르 지세 한하는 한지기 휘비 괜히 저거 셔자 문이기 예수마 다리 잘하보지 그렇게 탑지 마베 꼬지 다 다른 게나 레버지 모르 지세 좋아나 또 비비지가 괜히 피바다 괜히 사이 부 로컬 버지 괜히 좀 내게 와르나 땡사 아르니 우루 코넘 탐지기 까무 양답과 놈이 타이 보디 야카주가 인위 코넘 바가 차수 문표게 땅가 문로 찍라 문로 코넘 볼링나 로지미 문로 리기 자와디 가인 인세나 점불 링기 맨넘 탐지기 배상 조모 아다숨 진진 만져봐지 이체니 오마데 조 오마데 쪽 마가디 레동사 오마데 잠도 잠도 통 그 자세를 비리 야데시니 차데사 베데시니 차데사 마다와데 니가 파니 세니 마샤데 푸이사 마타데 푸이토 마고데 푸이하 까도 오마 마다데 쉐바데 로좀 쉐비니 티지 켄네캅주 파다야 랑당 조당 야데스 진제 판다와지 이치니 진모사는 뭐 동사는 동 기사는 기 괜히 주자제 푸이 시라파 샤 초신세니 기중단 깬다들이 파샤사 파고 파샤 회의사 파샤 회의통 파고 회의도 내지기 유랑 하면은 따등 주 보고서 그 서로 나와지 이제 철장난 그 유니 짜잔 나보지 이제 회지 유도는 거 또 자갈 그 유니 단독 외송 탐지 철을 가지고 불안해 걔나 목중기 제가 떠나 망본데 걔니 꾸루장 따놈 탐지 역시 종조 표니 따차대주 파들이잖아 가만 가 나서 기류 추첨도 지금 그럼 이거니 심마도 비게 로데 마시 비게 따대 전에 따로데 따는 주우탄기 대도나 채농수니 생계해도 용해 대롱 야란도니 쇠미 카다 전부 쇠미 포로 전부 리다 파장 깨세 만들기 전에 오마 제공이 대따로데냐 싸 내일 제게 나도 불빛 총은 빼는 잡아야지 심리로데 전에 양 대나 내비테라 당내지 캐지기 총을 잡아야지 또 자갈기 총이 장난했지 장난기 총이 자갈했지 비율 안 그래 배지 쇼도 최강기로 주면 뭐 가니 괜히 참아 불편한 잡아야지 지금 따로도 매도 삼지 참아 육 괜히 총치지기로 주셔도 잡아야지 괜히 삼자 인지 제야 매비기 개만 코란 말로 봐 매자지 개밥이 노 땀쓰니 노지 생긴 용무새를 떡리기비 니유 뒤유유라 마문도 라당 룩당 생긴 옥자치 지점은 가시 조 가시 샤 가시 빠빠 니에 빠빠 허 전력이 빠빠 전력이 허 전력이 샤도 전력이 사 전력이 차도 전력이 두 대롱 치중면은 맥행비 만은 엄지 파들이야 괜히 가나 뭔가 우르지킴 너도 빼고 가르치 차 최만의 세바 땡주도 미 대롱 대지기 최주 콜로 꼬미니 겐지 파비게 차송 대꼬와 꼬미 초도 초요 대샤면요 꼬르식 주모자면 샤면이 그 꼬르주 잠조점 샤면이 통 대롱 되지 겐주지바라 카당 쪼라강에는 쪼바동 네 되지 유랑 하면 롱어송제 대인 메세지기 파베기 네덴주로 자시다 빼만 사람 탐지는 해빛 메데 망부유 대니 자진 되지 거의 깐인생이 그렇게 만다고 나교다 무슨 모자크 아니 타도 싫어 탐지 타 자진 되지 먹는지 체육수 빼비 쟤는 패초 대인 사벌 메세지 공부여 반 메세지 아유 참지 지나마 대화지기 시간 경제 샤자들이 휴지 콜로 꼽아 대동자들이 경제 자발님이 내일로 대롱 자발 참비기 충고지 꼽이깝나 지나마 참지 대롱 대의가서나 때문에 채워지 세대 대내 경제점 공론남바서 두고 서비기 까지 다 워낙 부진 지나지 그로 세리 코너 땀치기기 까지 거제 다 알아 그바 지민도 대롱 시에서 망점유 요제나 대롱 꼴은 용진도 세대 양콩 매도 빼미기 동보지기 내부 할라지기 난도는 생리패기 코너 섬지기 양토긴갑지기 하이퍼디 난과를 매다 열받다를 치송이기가 다 대상비기 많이 한동순도 망부채비기 하루 예수탐이 주비 많이 포대 괜히 겁이기 너 도박이 니일라 배바갑부지기 주바지기 도박지기 난보지 대린가는 그건 아냐루지 난 내가 하루 예수탐이 출체나 나 메타센 라아센
dhāna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ke Lopti Litin.
2: Jachiwi Sengi Namba, Nganu Bejong Longtin, Nintin Likung, Kamke Longtin Jesunda Chiti Litin, Gege Loza Nimayin, Tsuma. Kamzang, dang ngan chu longtun goma ge nong la, da lai, dini njuba yinxie baas, yana la dag njuba yinxie baas ya de la, da ma gu chenja ge nong lo song tong tang, na di to de la da, do yi nongzhu nian lo ge da zhe ge nong lo song sir, o di ni de da, song zhen rabo xi de, hen ngan zong ma chi ke ba de. Ani de la da ngan chu zhuwa nian rabo chi ge yu re, di yin de la da tomar zhuwa di ni guwa ma sa xin do di chi, xie jing. Da zhuwa dangbo de gang re se de la da, Mago Chencha Ganana, Lion Juba the Hion Dilla, Lan Niba Yoba, Dumba Dutton Joba, Menda Chenja Ganan, Segatan Deba Yenseni, the rich sooner, that Tigonola, Dupitan and Juba, the Sanjo Gatan and Jubasia, or the Ningita, Pigeon of the Candidate Race, Conilata, Tunchan of the Digi, Yoga Mess, and the Chiban of which Candidate Jose did it. The Indelta, Fondi Commando Hiri, Shetan Kalata, Mago Jinjaba, a Mambo Gunota, Dupitan and Jubasia, and the Tsai Chani. Da chichi mambu hi chigi chigi tingde le tsu daba. De, ani lada la teni eni kwa tsu dugu yo pa tenze ke rikji la nga tsu dupi tena njuba sen sungu yo re. De indi le, da nga tsu kong, lhondi kong mago nolo peje ya yorwa, ko la jino rinzon la hien ya den, dabe. De indi jino rinzon la hien ya den hi bika sa le jino rinzon bigi chichi de da, hien den bigi chichi de, ninga rite ninga de chigi ta ko se yan digi tingde le ta, yi tingi tingde le kwa daba. Tiyang ta ladan tiga sashi giyo pa yinzang, nida la dupi tina njus. Ta yuwa siya ki chanjo siya nde, zaiwi chani chiri jina yang, chichi ngashi nipa da ladan da yuwa tila tini, pinsun drewa ntapa, drewa rishi bigi tindrigi nipa, chisa kuruku ta dadrigi nipa nrapuji shiba. Yinzang, dita pala ta chanjo siya giyo tini, o, nangka ngohi tangla, jama chal dapa. Mohin Tangla, Tamatel, Tamata, the Tangs, Tiny Paru, Ladan, Java Telatini, or Chiching Ashing in the Pins of Jarship, San Jorge. Got a letter to Majapaina? Ah, only Nanka, Mo Tangla, Mohin Tang Tamatels, Mohin Tang Tamatel, Tang Tamatels, Castella, Annie, a Tiny the Ku, Kazaguruchi, Tangwa, the Tamata, Tiny the Tsu, Demetipatab, Kishala, and Hatching Medias on the Pachanukunwa. Tentisul ladan tu jawab dia latini, ani ngasih ni tu, ko canggih orang buat jenis. Tetapi yang bicara ni, ko tu canggih awas yang ni lah, korong korong lagi, kuah lentong lagi, dan jahit jatuh lagi, yoy yoy tu macam, tak ko rasa ke cari cerita dia ni, tan tadi risik coba ke peji, dupi ke tenan coba tu, canggih ke tenan coba peji, mampu jinnya tu doa ni, ti dia apa yang na, zai cani, ni kah de cerita ni, tan ramon ramu, roa, cerita dia ni, ko di chanjo yin na ya gang da jia dang la zhema zhe hibi ge si la dang wa dang zhema zhe wa ge qi qi ding ning bu de gang da jia ku yi ji ge ding de ku zhe de ban ya na yi ji ge ding dou yue de ban de bu ji le wa da ga de qi ban de bu ji ya na da ni ge si la ku qi qi ding ni de san qi qi ding ni yue sa ge yue de da ci zi le ni su tui ma de ge ngan zu qi ban de bu ji xie na ani xie ruan de bu ji bian na ku la jun nu zong la xin de hibi ge si la jun nu zong ma de xin de bi ge qi qi ding ni gan zong sa ge yue de ku de ci zi ni le tuan du wa da de da ba la qi ri se de le ani de bi tian nan ju ba se ya de ma yin ba tia ga de dang la zhe ma zhe le da ba ka qi la na nya da ba ka qi wa de na nya ba de yue gang ge qi jin de bu yin ba dang wa de zhe ma zhe wa de yue gang ge ani Kadisa ku chijin rabu yinba. De chijin ngila matemi kasila, ta ndatabila, ane ku yechik tini dins, de sesan rabu chi manduwa. Ta chirizina, tangwa da dhamma chayi ku ngashu ki chiji tini du ku lada ku pa chanjo wa chan ku tinginduwa. Tini ta ndatabila chirizina, chanjo sini, kati chipa rabu chi shena, ta tendriji ki toni shena matuli, zayi chani chosay kurugu. Ayang, chi rabon rabon rabu chi, yawa chiri, kita ka gagina chi, gagamon rabu, tuwa tendriji yungindu us. Tini ta nyingba de chiri sedi da, Kewa do yurumbu chege, ani ngan tsun di ta lai njuba yin, wad ma hii yombi kasila, ani yaba chanjo saji di njuba saya chisun yorwa. Ta chanjo saji di njuba saya do yurumbu chege sunbi ki chanjo saji saya nda, ani ngan tsun lhaji ji kasila xa ngan chi pala chanjo wiki chanjo lhaji saya chiyorwa. Pechani yara langde sama saa tab, langde sama saa, saa wa tang langba ninju parula, te di ziani xa ngan chi chanjo gandwa, ta tenregi rizichi ba tang. Tate maayinpa ka ngan tsun di magu chuncha ka nono sunba. 마고 천장은 숨비게 간소 아 배차게나 천도 당라 드마달 답 카체라 나냐답 넌저기 리스지비게 진힌힌다 안다비게 창조시동 지로와 아다 너던 직바 에리스 너던 저 에리스나 다던 저 마인스 도교 롬부치기 수냐 그 창조사지는 주 봤는데 자이차니 배된 준비게 창조사지 또 될라 고하는 거 배나 공리 그 배지 가운데 있어 나는 창비 양란 된답 빠전 아 보디 빠전 다란 된답 但确实为的是了，可啊把这当啊概念不一样的，确实是那个唱吧个一样当啊，按你大拿说吧，我得说按那当，你唱吧，哪儿都没个参加完了，你就不要了是。第二的是了，多个人不去个，所以那个参加赛季的就是样的，他几个参加当啊，经验性个参加当，你没啥事，你都做的别人准备参加了，我给把这些我当对的，但那确实是的了啊，按你卡上个抓得说就搞呢啊，按你啥心多的紧。
1: 大大姐姐三八点呢表扬龙城年轻力空看给宋大陆之林城市向来明天能做林城生级了告诉你
2: 他爹爹说你们疼你你多久不就送给他来来给他研究吧我的爹过年嘛什么研究学习다 도교 롬보치기 수나 그더니 듄바테 라자 그더니 덴지 주바 힝은 놀로 듄바테 체르잖아 아니 샤와 주비 타니다 칭가시니 찬조와다 의조 덴들 찬조때라 지 니보 그 취지비 그 타니 야나 칭가시니 찬조 더 주바시 얘기인도와 다 듄바테 체르세들 찬조고 놀라 야 링바 샤와 주비 그 타니다 야 칭가시니 찬조와스 但那个是参学啥的？你确实具备个密码的，做的十余名师，小王是你的参学很久吧？但别呢，俺娃死了，那不是吓的？一个低了，俺来搞几十，吃了好大吧？但可能跟这个别的，开学就下了。但俺娃死了，那不是吓？别个是啦，你跟俺娃死了是啊，个死的吓起的，那不是吓？别个就那么吓的吓的，死了那么死。但你了，你就把得了哪吒吃的吓坏了？但你。아니 샤완데니 편선은 아니 참여요. 편선 되게요. 응가왔으니 아니 저러잖아. 멘토바니네 편선 투바르조 되는 나브라샤즈게요. 이게 지라 나라 끄지 히비가지 이게 지 히비가지 지데 샤와지레. 아니 나라 끄지 히비가지 소 끄르세야데 샤와지레. 이게 지니 아니 나라 끄르쇼스 끄직세가슬라 끄치그랜도와. 이게 바로 빨리 이게 좀라 끌어와. 끌어와. 디엔디스라 지당 끄르세야 니지 바로 안 나다지 않고 나 찬조근도와. 이게 지라 나라 끄지다. 철라 효다 비가슬라 철세야 돼 샤와지라 첸 크효 히비네리 첸 크효 어 디니가슬라 네다벨라 아니 샤와라 찬조와 송교 디니들다 너다벨 그 샤앙아치 찬조와 데 하지지 가슬라 당아조 데 선거 데선데야 샤앙아치 발라 찬조와 여러와 찬조하지 당 데마인 바가 안조 디젠 그 안조 이게 그 라네 그 노나 나세기 니세 니다 된 안조 찬조와는 만보여리 야라니 따다 누니이다. 니가 존이 이기지다. 나중에 니다데 찬조하지 샹아시 빨라 찬조하여. 니들 때때 하지지 때때 때선다. 니다 당지비가 하지그 아니 찬조지고 체지 니반대도 대당 간더라 아니 라자그 샤지비기 타니 나시 빨라 찬조기 니반대도 되니다. 진송라고 차요. 근데 차요 봐 연자 아니 니까지다 바르지 라자데 아니 때때 때선 하지그 차다 대마인 바가 니다라 파지나 아니 대대대선 라소바다 니 니다 대소가 파 찬다고지 시나 대대선 그 찬이 군요 매 바래 그거만 남기지 내가 바래 빼나 공등 가서 이게 지라 나라 끄기 있어야 한다 그 라데 사지 그 체라 파 얘기가 바이나 이게 지히비가 바라다 자꾸 그쳐서 뛰는 진주 사인 사래 사인 대대대선 하기는 나라 라사 장들 대세는 단어 대장도 제대로 와 이게 지때 나라 끄기 있어 이게 지라 나라 끄기 있어 이제 라데 대를 지가 바이나 땡기찬 키바 지좀 샤디요 양 라데가 좀 니르츠 지바 야바이나 이게 지니 나라 거지 이게 지니 나라 거지 이게 지테 나라 거지 이게 지라 나라 거지 사 디나 라다 테다 니데소테 자위찬이 권식 니반데도 직바레 데네 여바이엔자 다 너다벌 치르잖아 아니 샤와 지비 타니 나신이 지바들 찬조로 와서 요래 와 데 찬조도 니마라 보지레 도지로 보지 좀봐 와 근데 얘들아 다 간들라 안안소 가르서 그러고 지 도스지 자세히 치르잖아 니보고 취지비가 타닝 가시니 바다 찬조하다 샤와지비 타닝 가시 바다 찬조 네 자이 찬이 창조와 주바라 고 총바 레데 이제 권이 바로 제바 매바 말해 있어 권이 제바 열이 제바 여바이 자꾸 가가 시어라 전에서 이들 아마 니보기 취지비 단인가지 창조와서 했는데 자이 찬이 결에서 이들 니보기 치치니의 편서 창조가 이래스 창조 전세 때라 되니 아니 바다 하지기 때라서 봐 아 되니 때만이 막 니다라서 봐 된지 그 차시 니 말해스 니보기 취지비 그 단인가지 바다 창조한다라 아니 하지 그때 대해서가 니다 라서 버튼 이제 그 창조 그 체대에서 그 사실 니 말이었어 왠지 심마 샤와지 비기 타닝하지 바라 창조 완도다 바른 처마 있나 하지 지 체대 라서 봐 다더니 니다 라서 버튼 계속 차 룽리스 등 아주 공을 빼지 가요로 와 진세 대라 때니 아니 라다 창조는 지 비가 간다라 치치 지 비그 민거 바르다 샤와 그 민거 바르라 아니 그 창조가 마도 아니 예만은 좀 말이었어 다 체기 지 바라서 봐 대소린 주말 진생 때라더니 그 도그롬 체게 니까서 무슨다는 소용이 라다는 치제베 타니당 샤와제베 타니 코나리 치제제베 타니다 장제베 타니가시 찾아도 문주세니 딱 그렇게 됐어요 대인들 나한테 찬조 그 가서라 딱 좋대 치치 나시 봐라 찬조 그 라다지다 샤와 나시 봐라 찬조 그 라다 조대 결제다 냉인들이스 대마돌았다 배제는 까와라 뻔바 세는다도 아 자라통 세야다 나치니지 바룰 아니 체기제비기 미다 아 대마인바가다 당가기미나서 번데지 바룰 아니 라다데제니 파스 찬셔바던지 요 말이 능가 소시당게 베게 남아게 제설라 그런 데다바다 개체제고 요 말이 인디슬 조대 결제나다 냉인들이 찬조 가서 되니다 도기로 보지 그 숨비기 제바다 강래에서나다 펜스 도쇼스 지르비 칭아시 동창신 죽바하세니 단 너나 아 나마다 라다 야사거든이 나마거든이 아 미 대단 야나 측 대단 아니 심한이 바라고 지 도손 아버지 자대 봐 다 빼나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아 범바 맞다 인라 딱바 미노스 어 근데 너 그때는 맞다 인 딱바 민기 이 민다 파 도손다 디바들라 라다네 지야 이야기요 Tina bamba mataba yinchu takwa minta banga so jidate singa shimanta baratang yorwa teta pa jiga pa yina tata ko degi yore bamba mataba yina tapa mesa bamba mataba yinchu tapa mesa o kono pe yina bamba men kono pe yinchu bamba minta o yin minta tan dendeki cherizina penje doshu suki bi singa shi patala tsanla doshu kon tsanla njuba tan dende yose yan ta yin ape jina lunche talian rinro la bala trajan chermando zin 농체에 달리한 린조라 Mrorewa, balato de chira mnroos, mnrorewa, mro mnro tab, pinzo doshuz jibigitzi, dechi pardata la rajawa, ta nende yoos, nende yoos. Tiendel ta, nda tabi ke, pinzo doshuz jibigit chan la jaji ke, la da nda tabi te, njeda ke chik gula sopa te, mnto bigin njeda yorwa, desu go, ani, capsi tupa, capsi niba, capsi runar. Ta nda jebo de chira zina, ani, kima, doyi rumbu chege sumbi ke, ta loja ke njuksel, yenge ba, wata te, ne jebo ke nono, tse diyori.
3: 根据采满门的天津的乐平村民小区接近的，截至采满季节龙井的，新根采满南拉各段下。截至拉萨五米七达里，从这里向中间切距近，大致可以用老北村的，顺着新根部位西松坡。他都这个拖到了样，样样有的，俺做跟巴黎上级去送别个。
2: 아니 라다군 주소고는요. 아, 드니 댄현저 바른 주바스네 근데 지송. 근데가 좀 디가서야 카네잖아요. 지금도. 저 라다데 저 댄현저 바른 주바스. 댄현저 바른 주바한테 그 코르기 빼지 마 양. 그래서 다시 돈데 소진진인라. 라니 샤즈소 주다인. 다시 돈텐라 소바데서 제몽라 소바데서 데 겐젠레스. 라와다 니다 샤라 쯔라 소바데서 나 주다인. 지 겐젠레 지 주다레스. 드니 겐젠인라. 아니 예바티소데 르다인 단데 다블린지나 오닝 안소 히지고 하지지가서라 옌젠 하지세야 저리한 데데데스데소데 아니 데 옌젠 바는 주바지요 대당 최진 니바게 차니 최진 니반 대동게 차니 아니 난중다 보여리 배나 다지 돈데 소진진 인라 라니 샤제소르다 인세야 니급바가 라테 아니 하지그체 때라파 여르갸바이나 다지 돈데 소진진 인데 라니 샤제소르다 이들 나마가 된들이 옌바가 된 옌히고는 렘도 단다다발라 저리스네 된 옌제 바는 주바세거리 나 하지지 옌들 하지던 잡으리 차츠만 아버지여리 근데야 라다게한 주스 예마치레 다 대마인 바가 따로 이게 파리 산지그 틱톨 찌쳐서 냔쳐 봐라 한 주거리스 냔쳐 봐 다시 땅강 안서 그 냐라서 바 대소 정용게 지나 아니 냔된 게 젠지 카둘 냔단 지르와세니지 송거여와 냔단 저와세니지 지르와세니 비가슬라 조데 아니 가자 강양으로 이거 롱 생근노나 가쇼 차당 그 삼비 제동세 나만도 삼바 그 초라세 나만도 생기 인저와 아 대소대 처리세들 포시 링아도 마셔니 나는니디 비 갑던지라 아 아니 갑서 인저와세 그 이진 인저와스 생기 인저와스 다 대다 그 가쇼 차당 라서 바 그 난 생기 인저와 대소 소마데 아니 슈그진 라서 바르티니 그 치셔 펴니 로아 치셨던 팬이 타마를 치듯이 이러니까 쉬이 리당 아가 난저고 토들고 태웅으로 와 너나 난저고 토들서 대웅으로 난저고 토들서 살아온 거래 저선 난저고 토들서 싸워다 대박이 된지 그 난저 대소라 나서 냠세 그래 쉬이 냠당 난긴 저와세 그래 대인으로 대이 가서라다 냠때라야 아가 냠요리 냠때라야 리주 냠요리 리주 땅대 라소바 대소 리주 냠대 ngāga tini layang layang bāta tini temāyā bā ngāga nōla tā dhāna nāma nāsa njibā tēsu tsumāyā nāng sēng zēdung tēn cuēnbī chēdala cuēnbār shibāla ngāga dhāna nāma nā njēnjūr kēshā nāma nā hibā tēsu yā anī ngāga nyāri tī yīndala nyān cuēnbās lādā tēgi nyān cuēnbā lā yīndu rīs nyān cuēnbā nyān tēnbā tēyā sāvar shīnī kī rīs tā pē yāna yīgā mahi dhūpā lā sēyāna tā temāyā bā ngā tsū tī jīng kākī gā nōla yobī gāwā lā dāng shīkpā lā sēyāna 너다발은 처마냐 담보 이게 미치 득발라 히비가슬라 조데 난 생근노로 이게 미치 받달라테니 생근노로 쇼하다 둥은 그 녀와줘라 녀와테 아니 나도 들고 쳔용 그래 이게 미치 득발라 히비가슬라 난 생근 아니 쇼하다 아니 생근노로 마 예무비 그 냥가 보데 고 라테라테니 고 사용 건도 가와라다 식발라 히비가지 라테그 생근노로 하장 그 쪼가그 가르쳐 그런 저한테 아니 가와라 시발라 히비가 계셨던 거 나도 그 돈을 그 사용한 거와 대인들 다 대답에 쇼하다 가와 나그 년도 쳔버 시발라 아니 라다티 니 바탱 그리스 대답을 한 거는 년 쳔 봐세요 왔다 된지수 년 쳔 봐세요 왔다 된지수 된데 얘들 다 도교 룸부지 숨비기 제그톨 게파리 산지기 숨비기 때니 아 옌데 말은 주 봐다 대옌데 말은 주 봐다 년 쳔만 돼야 되나 쩔어 보니까 내 소때 샤탄가 띠가 봐이나 니니 짜는 간소 다 베게 남아 그랬더니 취시단 텀비게 된 데가 라라긴 주스 장장라고 차디오리 대마에 바게 다 막고 챙차데 자위 차닝 가서 뭐도 벤치긴 제가 봐 인생이 되면 되지 대고 놓는지 양 베제당 대고 놓는 해도 만보지 가서 베게 남아 공원도 다 봐야 나 만보지랑 그 뉴욕가 왔다고 베지 만보지 에 태각은 가서 이제 많이 받다 대자 만참 받다 보던데 가서 연구요리 와 대지 대인들 다 너나 다 나다 라지 간들 당아 저 벤도위 칸선이 뒤비가 아니 난시지 이런 소소 연체 소소 라란 소소 그냥 이게 마부 여러 와 된다 라란 소소 이게 그 놈아야 얘다 말아 봐 투모 많이 봐 그 야 나라 그 조소 된다 양 말도 뭐니 와지 여리 이게 그 놈아 여리 여리 되면 저 간다라 해지 처리잖아 다 시체 난소 이게 그 토들 시체비 이게 그 토들 죽체와 그 아니 나라 그 조소 예 마부지 되네 마 천원자는 저 뒤니 아니 마 희컨라보지 자위 차니 네 자히나 되나 마몬세 겨와 자히나 되나 마몬세 겨리 자르바티나 되나 마몬 자히나 되나 마몬세 자위 차니 자히나 치그드니 닥샤라서 버티서 야부 탱거리 치그 다샤데 야부지 탱바이나 치그 다치 탱지 넨젠지 수마 나예지 아니 치그 다샤데 텔라테니 아니 된다지 네 대소 소마는 가서 서본다버지 인젠타바 된다니 네 대소 서보지 텐터게 여와 대들 마주니 체크 다장한조 민당 샤지다 체주 조사 라서바 대소지 야보지 만테나 아니 대주 니데 리버인 좀 맡아 봐 마지 타나한조 대주 니모 뭐지 로버인 좀 봐야 되네 쓰기로 와 대들 대들 리버 때 봐라 제지 체크 조사 다랑한조 샹기 바테 다 다티 지구나 되니 샹기 바테 되지레 대인들 니가서 나라긴 주석이 바테 양 자위 차니 땅한조 베랑 그 고르쳐 체크 이토들 죽체위 그 아니 계좌 금지 보다 대난 건조다 이한도 보이니 무도 지도 좋은다 보지리 어때 지리 아 되니 얘한테 가서 공부해요리 치사그르고 다 나지기 이런 소소로 이런 소소로 나라가다 좀 많이 받더니 안 열어서 그래 배차가다 가서 라다이 가서라 안게 그 놈아 기파리 산지게 된 수요리 배차는 그 시절 대단 천하 통조라 저 그 시절 대단 천하 통조라 세딜 어 저 그 그 정정신이 그저 되기도 난이 맞지라 아니 천원간이 어 되니 천지 포리기 년가 열어서야 되리 되는 뒤에서 저런 그 마제스 나한테는 그 시점에다 조천 통로를 띠는 그 마제스야 되는데 이제 뉴 그 마제스야 그랬더니 계좌 대수 소마대 그 그랬더니 하마기 시기지 된 대수는 마시는 라드제는 그 뒤로 그 그 시점에다 천하 통로라 하세요 디디 지스 그 마제 디는 카로시다 대쇼 자자시 라스바 그들이 지르다 온지 그 하마 그 되나 뭐 뭐지 먹이 받 된다 단다다베 시케샤 해도 자위샤니 거 안 개고 나타 단도 죽체군도와 마돌라 땅아서 위장당 캄바케라서 바테 소고노는 데다베요 도진 시당간에 메디비존라 버 딘딜 니 시에지도 체레세딜 나라긴 주바 데다발은 선바니나 자위 찬는 가서 다 베슈 체크 이게 돌 주체크 나타 대소 좋은다 보지 드니 히바 텐디지레 딘딜 다 콘트 나서 마고 첸자가 놓는 다 나라긴 주바도 마 히용 됐으라 조데다 콘투사나 마고 첸자 코랑 차디여와 딘딜 다 나라긴 주바도 마 히용이 가서라 아니 라딘 그 나이 그 가슬었다 나이 니게 덤바 대니 책에 나로 옆에 나왔다 대니란 주스지 다 마고 챙자가 자가 놀았다 자완이는 탱겨요 말이스 너다 내가 지리스 너지 내가 지리 된데 얘 봤대라 대니 아니 안소 시지 키바 리치크 꼬히기 아니 나단 라딘인데 아니 라딘진 ngazu nai hi bi gasa la den ji den ji ju su nga gasa la den ji se ya te la zawa ni ni ju ma re jen zi chi de zi na ma go go non la den ji de den mendu su ta ma go go cik de ngazu kong tang yo ra den ma yin ba ta ru kung tu sa ji chi de ma go go non la de la so ba la dan ten den ji la na la pa yin se ni den ji la na la pa yin se ni de la so ba la dan ten ja den ji la na la pa yin se den zi ki yung ji yung zi de la kung tung ni ani se de ben chen kung jin rang de ji ba ji ge che de se di ani na da la ten ji de

0: 아니 대니나 만주스는 송고요 나라니도 대니나 만주스 나라니도 대니나 만주스 뜻송용들 아니 디 지선 장게지 양지트비 도제게요 아니 간에서 메롱고 농아 송용들 아니 왠자 나라 대니라 만주 마위 고리 송세니 나라니도 대니라 만주스니 마위 고리 송고노 마고트야 되다 벤체 못 인자나게도 송비겠다 마고생자라 마고생자는 송우지야리 아다 서드 벤체게야 찍바 지종리 찍바 지종리 그 나라니 인지 가서라 그런 마수용 가서라 나라니 대뉴지 때나 문주비 셔데 치랑기자 빼지 가히 괜히 너나 파치라 아니 라이 자룽히 마와자니 니스 라이 빼지 꽤 많이 받아 나인 주비 빼지 않 되는 게 좀 많이 빈도 셔로 거기 다 아무리 전진은 뜻소요 대인들 다 너다 바다 서드 벤지 지난 지바크 자위 찬이 아니 그 마고 진짜라 콩라보지 똥니 나라니 대니는 문주바 왔다 된지 아니 예게여리 이게 어리 마치 아니 양지 TV 도지그 아니 간이서 명언고 놓나야 아니 다 라든지 옌바 그 체대에서 소마가다 나이니 이게 덤바 대니 체게 뉴스에서 소마되고 베지다 TV 거는 시순 열대 왜냐 다 나라니지 가서는 미사고 왜냐 나라 대니는 먼저 마이 거리 순세니 서득이 예바 나예지니 마고 그러나 콘토니 아니 대니나 베지야 자원이는 제요 말이 제대 왜냐 다 대응 엄마랑 가서 베게 거 놓나 다 나자단 라자니데 데니란 주바 자와니니 메바 된지 에리 세바이나 다텔라 가바탕게 마무여리 메바 마리 또 여리세여리 빼난 간소 알라케 된다 사람 바그 나자데 간소 니란 주바 데니는 주바 텔라 소나니 소나니스나 다 크롱마 첸데이나 테나 데가 라나 고니 니데바 소나니다 짱샤로 비도 제게 데 코나니다 코나니 지비까지 나라데 데니 송겨리 드니 제 라르바 나온 포속이야 빼나 센나 삼다 센나 삼 센나 삼 아 드니 제대 결론 그 맞죠 네 템이 결론 대수고 놓나 데토나 유스 다시 천자 대세 드려 딱 그로 엄마 난게지 그로 데모신 유스 비데 데토나 유다 야사나 유다 대수 소마드 치르세 드려 아니 나다 대니는 주비 비지 이제 다 라다 대니는 주비 비지 다 대위장 마리 앞에 자기는 쟁에나 송 제야란겨 짜세란겨 드니 자가지 근데 베케라여 단데다 발은 좀 많이나 아니 대소가 달라다 대소데 아니 대니는 주방에 맞아 하자가 쓰보여리 베체나 쟁에라 송히비까지 송아다 강은 오라 송 말이잖아 쟁에라 쟁에 좀 오 야는 인저 히비까지 강은 오라 인저잖아 제야야 야보고 오라 인저 제야란겨다 짜세란겨 히비까지 짜데 강은 오라 인저 말이잖아 세좀 오라 인저 디가선 인저다 세세야 게 탈이 거죠 말어 어다 넨데기 리스트 바 대소데 대녀게 베지 바 희망게 바래 다음에 이제 대코나 뉴 집에까지 나다데 네 미사가 근데 체지 마렌든 대코나 뉴 집에까지 나다지 민게 차시지리 이제니 내가 가봐 동케 했는데 요르 때문에 이제 소나니 세나도 대토나 유에 답은 대소가 나다데 시탄 가는 가서 근데 아니 가르자 그러고다 대녀게 베지레 야나 위비존라 보지 요래 위비존라 보지 요래 소나 니 히비까지 니다 소나세야 대니도 소소라 보지 야 가지메 대바 소나세야 된 엄마 간데에나 디 모아 디 라게데 니데바 대니지로 고르군도와 뭐야 대니인들이 요리 대니 봐 연자 대소거다 대니지 베지 나 라게 대니게 베지 요러와 대 자위 자네다 스라소 바지 스당지 아니 라다 즈 대니 데 라소 바 대소다 드르나 칭아보 대소다 드르나 아니 대니는 육바데 하자 그 뇽아리스 만유기 차니 띠야 바이나 아니 쓰나서 바다 드나 대다 마음부 매바 뉴뉴로 보지 다 덴제지레 고니 아니 나라니네 대니는 문주스나 아니 대라온 그가서 공 덴제스 좀 초디 비서나 보지 대 마돌 자위 차니 나라니네 베게 고노나 아니 대니란 주바 자와니네 매세 매비 덴제지라 고니 아니 나라니 대니는 문주스네 계자도 시야 봐 옛날나 아니 공인이 저다 도스 좀 차로군도와 니니서 도스 만다베 차로 딘더 돈러부지 쳇지야 바이나 오 나라니도 서라서 버체 옌바다 더나 아 드니 데니는 주바니 뉴리 용게 하버트 나다데 쳇지 데니는 주바다 하장게 뉴뉴리 아 고 메시지 말다 하장게 뉴뉴리 다 라다데 쳇 데니는 주바 몸모리 도스지 데다다나 몸바린도와 딘더 간다자 나라니도 쳇 옌바다 더나 데니는 주바 뉴이 젠세치 아 아니 용카기 논나다 데니는 문주사 소마레 마도 자위 차니 베게 논 나라니 데니는 주바 메키베테 마레스 메키베테 마레테 당가도 콘티케 비지만 보지 아니 데니는 주바 임바테 시보나 보지 된다 와야 다 덴드지리 데인들 다 드니 양안소 손튼 디고 논나 다 조히에 처리세들다 아 라다게 된 유바 얘기해 봐 놓는다 아 나서 또이 돈녀로크 아 숨비게더니 아 라다게 유바 제디 토들 아 겐파리 산지크 나 유조아라서 그 놓는 숨비게 라다게다 아 유바 같이 지어 되게 놓는다 대 옌데 바는 유바다 냔서 바는 유바서야 되니야 카네라 볼 땀니 아니 아마 다 잘한다 보지 희비 크게 아니 대 토들 미사 그 처리잖아 아니 나라님도 아니 대년은 유바 뉴르 되면자 아 아니 자완이는 먼저 봤다는 저 말이 가시나 안주 봤다는 요래서는 가서 베지 드라니 아니 마 사신도 디엔다 붙이 시가 봤다는 지 다 대처를 세기로 아 자위 차니 다 드링크 혼데 그 나네 대된데 지 아니 다 혼데 지마 거노나 아 다 미설 거다 라뎅게 체 될라 고 이양지 나로 그 남아 먼다 그 차니 아니 체 대야와서 도용비가서라 간대지 콘스는 더 어다 되지 거라 전에 이마 다 되지 마셔지 된지 아 드리고 혼딩 산다 날 야지 정말 다시 될래
1: 땡진디 중지다 희희 다니 장소 핀초다 지소 다지이 조남처 다야모

0: 这里是中国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语广播。
1: 在那呢，中国北京龙天人这来空间，康格龙天人。
2: This is Tibetan broadcast from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3: 在那么做工看松，地震呢北大几笔千年。其他国比才就算是在你妈谁想了年干年才问的去军营
4: 想了看见龙之节年干个年才问的去军营就算主笔图接了等年才问的能心问的就算找等干嘛居图你允许为人用就算对笔图塞起着的就算几笔图点头冷顿就算接等干嘛送居图北京三九年者就算隔壁图的人格多年就算各党干嘛孙居图拿到你居比学了就算几笔图绿色三九就算接党干嘛你图不要接路图就算接党干嘛居图才了个词就算接党干嘛孙居图林中就算就接图绿色三九就算就这一档干嘛泥土不要接骆驼就算就这一档干嘛居土日子密码等拍拍编吧你们记了各强度日子大话等喇叭八三记了你们得的就算就泥土中央不给弄这零星举动就算就三土西北蓝叶就算就三档干嘛孙居土北京三九年者就算这一土得人个多年就算这一档干嘛孙居图日用个心看就算这周图看给了不及年前就算这周档干嘛孙居图临终滚临就算这段图绿色三角了就算这段档干嘛泥图不要接路图就算这段档干嘛接图咱得六个接通就算这段档干嘛孙居图点头两段就算纠结图绿色三角了就算纠结党干嘛泥土不要接路土就算纠结党干嘛居土成了个词就算纠结党干嘛孙居土拿到泥居比下了就算这个土西北蓝叶就算这个党干嘛孙居土塞起着了就算你和党干嘛孙居土北京三角娘着就算你和杂技土得人个多年就算你和杂技党干嘛孙居土林中就算你和杂泥土看给人们去脸前就算你和杂泥党干嘛孙居土人用个心看就算你和杂泥土年刚个脸前就这边十七十七日子密码就七岁这些年就这把的车间小学年岁就这一年
3: 下面就南西流过年冬为南西文的徐俊英马红比就算你这个农敌人催目日子罗卡宁赤强度危机等陆居起来恰巴穷我尼恰巴真文白酒萨家卡起来恰巴真文尼恰巴切文白酒天尼陆居起比三百毛为萨家了恰巴切文白酒爱日切居等陆居拉萨等那去切居起来恰巴穷文白酒萨家卡起来恰巴真文白酒天尼萨家了真巴忙日尼人形拉姆尼恰巴特顿白酒苏尼尼木吉吉罗卡强度等宁吃起来那母尼恰巴穷文白酒萨家卡起来恰巴真文白酒那丘哈萨阿日切居等罗居起来真巴忙木库尼人形那母尼恰巴特顿白酒天尼萨家了真巴忙主酒下面来中永节中的做卡跟南平的徐俊英哈萨拉恰巴穷王北尼人行恰巴塔托人北酒垂菜安章古尼垂菜安章尼克巴日三周节中了恰巴穷王北酒垂菜安章吉尼垂菜安章垂吉巴日那去了芝麻蒙古尼人行恰巴穷王北酒垂菜安章索尼垂菜安章垂吉巴日宅一去了恰巴穷王北酒垂菜安章垂吉尼垂菜安章尼克在尼巴日涅东去了恰巴穷文白酒垂菜安章去你 최 장장 최고발을 생계감별라 차바타통배니 심시 나무주 최 장장 종리 최 장장 최지발을 카조추라 차바초원배니 심시 차바타통배주 최 장장 추니 최 장장 이그발을 게즈라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소니 최 장장 추기발을 보심라 나무니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종리 최 장장 추구발을 신제라 제마몽군이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니니 최 장장 추송발을 암도라 제마몽군이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니니 최 장장 추니발을 남숑라 나무니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안니 최 장장 추앙발을 소종라 나무니 심시 차바타토원배주 최 장장 이니 최 장장 추둔발을 하즈라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소니 최 장장 추조발을 댄친라 나무주 최 장장 추니 최 장장 추구발을 호종라 차바초원배니 심시 차바타토원배주 최 장장 구니 최 장장 니자제발을 망칸라 차반정원배니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추니 최 장장 추앙아발을 조고라 차반정원배니 심시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듀니 최 장장 추지발을 자유라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추소니 최 장장 니자조발을 보라 차바초원배주 최 장장 추니니 최 장장 니자기발을
5: 天地就能起来过年冬为能起用的去才松

0: 바나게 가정 나도 가고 제가 깨다 시켜나 아니
1: 나도 집에 깨다 깨다 지어 말이
2: 쭉 가정 제가 더 무슨로 니바 제시아 주면나 아크 깨자 지지냐 나죠
1: 나는 다다 지어 말이 아크 가지 제대로 된 곳에 있는 군대 있나 시차 근동 봐 전비쇼 뉴사송
0: 가정 나도 용대 저미 긴도 그 요즈로 상이 저런 상은 또 여지
1: 무슨로 저미야 용도 신내 나는 다자 제목 그 난 거의 코스 메이커래 나 다다 된 곳에 있는 초빈 고소이 된 곳에 있는 군대 야칼레 간데 코스이 나는 곳곳 지나 태그래 녀선의 최소 미쳤네 쫄롱내지
2: 가정 今年 아 전비쇼 코 라시 처리토 고대 전투기 이빠야 초만하거래 지금의 청바 타두 등장시동 양래시야나 야칼레 현대 진라시코그래
1: 최주민노 코 메요진 타카기 있나 리등 이민노 코니 조보이 코 최소래 라자 여치리
2: 자로추 가송 친년아 다니수 제 챔피언쇼도 너와 최고
1: 중앙의 교파 동지 운차여 말이 나 다다 정고신의 소빙 고소이
2: 가송 대니 시주체 야 다네 저런 요진의 누리지 그대 무슬로 나 손줘
3: 가송 취하게 무슬로 전에 해신다
1: 레슈
3: 코치 최롱 고소 시절라 메갈레 에리 가시 코소 흔대 예나 냐취 모르 따네 손으로 돈 쳐지리
1: 대로 제목에 코소 진용나 난조이
3: 가서 최인의 아크도 저와 제차도 다시 후 손이 나주 나바 제목 조리래리 취 도송다죠 자리지 아
1: 무슬로 땡이 가족과 요치 선물이 그 수령부를 했었나 뒤지는 노래지 고루 망각했나 나서를 커봉 지어야지 나서 간이 보는 존에 땡동 유보 중산 존에 간이
4: 에? 아장 기세트대래 멍에 가장커 무슬 켈라니 무슬 보여도 그래 전제 커지대 어다오래
0: 마이 가족과 맨 타가기래 이래도 진짜 쉐나 코능이 뿐이지래
5: 무슬로 나 최선영도 간이 보는 존상도
0: 화이 nga tare kan bu lan roji te lengge yore chero hla san du ne nga so gude
5: chi nga me thine nge lo no ne che so ne shi u san le yi
1: se ju de de e po me chen na lo na so na ta na chi don jo yo ta de mo yo ma re
0: a gon che e ho a gon ji ma chi ka te pa tu gu san ge hua yi hua yi hua yi a ku ka te ta yi re ko le zi ba ma za
5: si zi ba sa r si de
0: de ne che nga zho long le yin do re te hua yi che nga so tong ka chan de me ji de nge ha ko nge jo che ke re hla sa le gon de me Rete, nga tari jagan rojite, ako niju kheru teme, taro misa che tendohi dhugilare, che tina kamo reya.
5: Lengi che dhugilare?
0: Nye trinpi shonke, kazon la, kanle bu ne jalo chindran re singitong, ngu ne rengu ngu ze yimi ze chue shigu. Tete, langka la, kamo meyong sehi ma re.
5: Nga che mo tro?
0: Che ma tro na, nga tro a. Che nga tro to nyongpo du nyong ju jime. Ma tse, nye che tiso na, nga la yo sentra chimbo yore.
5: Rete, ta che he mge. Nga hako, nga nyi toba chu jil ju dhe na kya kya khuzi chi gya shiri. Nga nga nga tromo lindron dhe me, nga taro nga ama nyu san roge. Rite chen roji, nga tsontra pi hun so ne, nga li san ra che bongi.
0: Huayi, chu sasa nusa ma so na, yinto nyinka chi yue ma re. Kunga nye ma tong, tato linzo che me mumbo yue re. Nga kalen bu na tsu yong du, chu ama nyi tupi rewa chimbo yue.
6: 今本公布增加多教堂电话陈佩勇南京都罗宅学家新用公布了今天给金都电用为大电哈萨图队各座清博兄弟们今天陈佩勇了加上个这把电影你们看电影局他就等于不是今天可看上哦我们那边没有那牛呢 等到节约跟着土节切合三音你去了积极台面土节切身的节约啊呀刘董
7: 啊跟着刚好满弄呢你刚从必须动土节马这样
6: 刚才说的去人我住在那里
7: 住在那里啊
3: nga ta ta rung gu xin zhen jie xie cha gun dong ba yin cha ri ya ta ne zong da ba mi bi ga nga xie gu sa ma ri la si chong ri to nga nye ma dong zhan zha ri cha wa ma ce nye ko ma ka xie ju cho ri
6: me ji ma ka xie ju gu na zha ma ri re de ngi re wa xue nye ma ka xie ju ba ma ce pu sang qin bu zhu bi re wa yu
3: nye jin zha xie na pu sang zhu qi ji lang dian nong gu ya
6: 接下来普上主角的呢接拉萨当北客人马英巴的里上路江林长当家去长东哥了拉索你路上几个主意去各种学就以人过行政错别但是周末呢人就得人过各自的当谁了马里给了七七进展七星你通行七七高年通行你去明年三年通行啊 你看了你,今年月底来咋不用吧,郎主就对这里走走先了,等到千步就吐了的。
3: 老师,你还给老子干了弄啊,三郎高级。
6: 我们的朋友。